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거라사 광인,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축사라고 하죠. 축사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전인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의 제목이 참 좋지 않습니까? 옆에 분에게 전인 건강 하세요. 축복합시다. 전인 건강은 무엇인가? 또 전인 건강은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동화 한 컬레가 지난주간 미국을 울렸습니다. 운동화 한 컬레.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화 한 컬레가 미국을 한 주간 동안 내내 울렸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컬러가 분명치 않아서 뭐 진흙이 묻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투성이드가 된 운동화입니다. 이쪽에 좀 새카만 게 여기 하얀 거기 그게 피투성입니다. 피로 얼룩진 운동화입니다. 이 운동화는 올란도의 외과 의사 조슈아 코르샤의 운동화입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 두 주 전 주일날, 이 주일날입니다. 술집에 교환이 침입을 해서 54명의 피를 흘렸습니다. 무고한 생명들 54명의 피를 흘리고 계속 환자들이 들어오니까 그날 새 운동화를 며칠 전에 신고 출근을 했는데 외과 의사니까 많은 그 환자들이 피투성이 된 환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를 치료하다 보니까 자기도 몰랐답니다. 의과 선생님, 외과 선생님도 몰랐는데 퇴근해서 수술을 다 하고 사고를 수습하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새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저 피투성이 운동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게 미국 전역에 퍼져가지고 많은 미국 시민들이 이 운동화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미국을 울린 이 운동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거, 사람은 소중하다고 하는 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 여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제정신 가지고 무슨 우리가 사슴 한 마리 치워서 죽어도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드라이브 하다가 다람쥐 한 마리 안 치려고 저도 무척 막 길피하고 잘못하면 사고도 날 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진 그 사람을 사고도 아니고요, 그냥 우연이 아니라 가서 일부러 막 총으로 무슨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종교도요, 우리는 예수 믿는 기독교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천당에 가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이 제정신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기입니다. 광기. 뭔가 뒤에서 조정하는 그 세력, 배후 세력, 광기가 있어서 뭔가 이런 일들이 난무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실체를 직시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배후 세력이,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그 말씀 앞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가정 깨뜨리고 그렇게 혼란한 세상 만들고 음란한 세상 만들어서 가정 다 바람에 날려가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배후에서 그 사탄은 그래서 악령, 악한 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의 실체를 우리는 이 본문을 다루면서 제가 자주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런 얘기 자주 하는 것도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가능한 이 본문이 아닌 이상은 특별하게 저는 경계하면서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 이것은 장난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의 남양 특집. 여러분 괜히 뭐 스릴하고 그다음에 뭐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괜히 귀신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귀신, 마귀 그리고 사탄 이렇게 험난한 짓을 하는 여기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
멀쩡한 청년, 이 사람 나이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가정이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낫고 난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가라.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가정에 있어야 될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온몸을 쇠사슬로 묶고 빨개벗고 괴성을 지르면서 밤잠 안 자고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거,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광기입니다. 광기. 사탄이 그 심령에 그 막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그렇게 조절하고 그를 그렇게 광야로 내몰아서 무덤 사이로 내몰아서 그렇게 괴이한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 신앙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아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구나. 영적인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우리 배단이 교회 성도님들 같은 분들, 이분들 이런 분들은 더욱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아 지금 영적인 전쟁이구나. 마귀가 사탄이 그 졸개들, 귀신들은 졸개들입니다. 사탄이 마귀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수하에 거느리고 있는 그런 병력들을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온 동네를 쏘다니면서 음란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또 교회 와서는 교회를 파괴하고 불신과 불만과 불안과 불안을 조정해서 교회를 파뜨리고 또 신앙에서 떨어져가게 하는 이 악한 세력, 우리를 믿음에서 교회에서 주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이 악한 세력과 우리는 싸움 중이다. 이라고 전쟁할 때 미국은 지금 전쟁 중에 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 이것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건 리얼리티, 실체입니다. 실체. 그래서 이것을 바짝 정신을 차리면서 우리 기도해야만 아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구나. 가정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남편이 사탄이고 아내가 사탄이고 자녀가 사탄이고 그다음에 또 부모가 사탄이고 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사탄입니다. 우리 사람은 사탄이 아니에요. 혈과 우리가 싸움은 혈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뒤에서 어떤 사람을 조절하고 있는 배후 세력 마치 음주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았지만 운전자를 조절하는 것처럼 사탄이 충동질을 줘서 나쁜 분노의 충동질, 참을 수 없는 그런 충동질, 인내하지 못하는 충동질, 또 성적인 나쁜 충동질을 줘서 이 세상을 파괴하고 윤리를 파괴하고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 실체를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냥 몽롱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열심히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몽롱해서 까딱하면 속아 넘어가 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곤두박질하고 시험 들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못값으로도 하려고 너를 충고했으니 밀이란 건 뭡니까? 밀이란 건 그 키위에 위에 있으면 그 키위에 밀이 있으면 그 까부는 사람이 이렇게 까부는 대로 밀이 거기서 뛰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가 이렇게 배후 조절하고 광기를 동원해서 예 이렇게 광기를 자꾸 까불리듯이 그 시몬이도 예수님의 제자도 뭡니까 까부르려고 충고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까부로 하려고 너를 충고했으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근신하고 정신이 바짝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 사탄의 그 역사, 사탄의 실체를 몽롱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저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하는 거고 어떤 분이 하는 거고 어떤 분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실체를 직시하고 파악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실체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를 까부르려고 하고 그 광기를 몰아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술 먹여놓고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균형입니다. 건강한 영적인 균형 감각. 아, 사탄의 실제는 있지만 나는 지금 우리는 사탄과 싸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할수록 선교를 더 많이 하려고 할수록 우리가 교회를 짓고 사람을 세우고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할수록 사탄은 강하게 도전하고 대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직시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을 꺾고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라사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광인 미쳐 귀신이 들려서
좀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이런 사람, 살

주입받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심지어는 예수 믿는 우리한테도 주의 종한테도 하나님의 사람 제자한테도 아마 시몬한테도 밀가루도 하려고 했잖아요. 주님의 교회에도 이것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는 거라사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 이 세상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사탄이가 그리 광기를 집어넣으려고 어두운 틈새만 있으면 광기, 그 미친 기운을 집어넣어서 제정신을 빼고 그 사탄의 광기를 집어넣어서 활동하게 하려고 틈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완전히 밥이에요. 완전히 밥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이것이 날름대리고 거리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게 없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이 거라사 지방에 오셔서 그 6천 여기 군대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을 제압하고 귀신을 제압하고 8절에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뭐하라?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이제 끄집어내고 내쫓지 않습니까? 그때 자신의 정체가 탈루가 됐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 미쳐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미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다. 그것이 이제 탈루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정체를 다 밝히잖아요. 폭로시키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말은 지난주도 잠깐 지나갔는데 레기온이라는 로마 군대 그 단위의 명칭입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소대, 중대, 대대, 연대, 그다음에 사단, 군단. 하여튼 이렇게 그 로마 군인의 그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단위인데 레기온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단과 같은 거 6천 명 정도의 병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멀쩡하던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귀신 사탄의 쫄개인 귀신이 몇 마리나 들어갔어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6천이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돼지는 2천 마리 안 들어 들어갔습니다만은 실제로 레기언이라는 그 단위는 6천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많은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끄떡하면 그 사람 속에 그 광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리 6천명의 군단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6천명의 그 많은 병력, 마귀 병력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 귀신들은 물러가고 광기는 물러가고 세상은 전인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 건강한 세상, 건강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에 오셔서 그 한 사람 속에 6천이나 들어갔으니요. 최소한도 돼지한테 들어간 게 2천 마리가 몰살했는데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그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제정신을 다 놓고 지금 귀신이 시킨 대로 하는데 아니 지금 최소한도 6천 내지는 2천 그 띠가 들어갔으니 얼마나 피폐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망가진 삶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complete health 그래서 전인건강이라고 한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사람 건강이 완전히 망가졌지만 주님이 오시니까 다 새롭게 복구되고 회복되고 전체가 건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건강을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34절 특별히 그 마가복음 5장은 전부 다 회복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오늘 1절에서 20절 다음 주에서 15절 20절의 말씀 나누는데 그거 끝나면 야이로의 딸 고치려 가시다가 열두의 혈루증 앓는 여인 고치는 그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다 고쳐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5장 34절이에요. 끝에 부분만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주신 건 평안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 처녀가 잉태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는 평강의 왕이시라. 예수님이 오시면 먼저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열두 혈루증 앓는 여인을 다 고쳐주시면서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에 붙들리지 말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주일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병이

내쫓아놓여 건너갈지어다. 전인이 건너갈지어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기를 완전히 제거했어요. 이 사람 속에는 광기가 완전히 제거되고 온전한 건강, 전인 건강,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여기 말씀에 나오는 대로 전인 건강은 무엇인가, 온전한 건강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으로 그 전인 건강을 누리는 전인 건강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전인 건강,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셨는데 어떻게 이 건강한 모습, 전인의 건강한 모습을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전인 건강은 무엇인가? 온전한 건강은 무엇인가? 첫째로 오늘 15절에 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피폐되고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건강하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전인 건강은 뭐냐? 15절의 말씀에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앉았다는 말이 맨 뒤에 나오죠? 그렇죠? 옷을 입고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앉은 것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오리지널 성경은 이 앉은 것이 sitting 그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이 세 말 중에서. 그게 오순을 바꾸면 의미가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성경대로 이것을 첫 번째로 다루려고 합니다. 전인 건강.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건강을 얻으면 첫째는 뭐냐면 안정을 갖게 된다. 뭘 갖게 돼요? 예. 이 사람이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병이 다 마귀 들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마귀가 결국적으로 많은 이렇게 불행과 세상에 나쁜 것을 초래하지만 정신병이 전부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보기는 애매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정신병, 요즘은 정신병이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조현병. 바로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안정하지 못하고 앉아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앉아있어요. 옛날엔 서서 그것도 뭐 좋은데 돌아다닌 게 아니라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녔나요? 귀신, 정말 귀신은 무덤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남양터집, 그 귀신들 나오는 데가 다 공동묘지 뭐 그런 데 아닙니까? 이거 귀신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이에요. 아, 무덤가에 살면서 머리도 막 수부르 가고 옷을 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옷도 안 입고 몸은 뭘로 막 칭칭 감아져 있나요? 아, 그 쇠사슬 체인으로 감아져 있죠. 머리는 산발했죠. 세수라도 했겠어요? 그 해괴한 몰골, 그것만 봐도 아마 보통 정상인들이 그 모습만 봐도 남양특집 영화만 봐도 막 우리 못 보잖아요. 그런데 말씀입니다. 현실로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바로 그런 안정이 없는 그런 사람,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분유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 자신이 지금 괴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자기도 지금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불안석하고 불안하고 요동치고 막 자신의 괴로움의 표현을 잠 못 자고 좌불안석하고 불안정한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아 나오라 쫓아내고 나니까, 그리고 제압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무하게 됐다고요? 안정을 가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마음에 오는 것은 평화예요.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도 뭔가에 쫓겨서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안정스럽지 못하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구나.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 있으랴?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염려가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두려움이 있으랴. 전날의 한숨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예수님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 이 청년에게 찾아오셔서 맨 먼저 주신 그 축복, 치유, 불안정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많은 이 사람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마음의 안정함을, 평안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주관자, 마귀가 어떻게든지 광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스러운 마음을 밀어넣어주지만 예수 앞에 나올 때 그 염려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다 물러가고 평안하고 안정된 심령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임종백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는 데 있어서 수중감별법이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인조 다이아몬드를 물속에 담그면 그 빛이 사라지지만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담그어도 빛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데에도 구별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련을 견디는 힘입니다. 불신자는 고통과 시련이 오면 대부분 빛을 잃고 방황하지만 신자들은 그러한 시련 아래에서 더욱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련이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시련 가운데서도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빛을 낼 수 있는 참 신자이십니까?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 마시고 그 성령님만이 주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미혹의 영에게 틈을 주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닥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잡고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틈을 내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살짝살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미신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신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0: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진정 영적인 스승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령님이신 것이죠. 본문 26절을 우리가 읽지 못했는데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든 강단에 세우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든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든 우리를 진정 영적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 시대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어느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설교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비서가 목사님 방을 찾아갔는데 문이 닫혔는데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대화 중인가 보다. 아, 대화가 길어지는구나. 한참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 나오니까 또 가서 문에다 귀를 대고 대화를 엿들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당신이 안 나가시면 나도 안 나갑니다. 도대체 이 목사님은 누구와 대화하는 것일까요?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강단에 나가진 않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비서가 하도 궁금해갖고는 문을 살짝 열고는 목사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이 혼자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기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는 다 했지만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저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부족한 종에 전하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설득당하려 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비치기만 하면 우리는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떴다 감았다 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눈은 성령이 오셔서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일루미네이션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눈이 만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듯 마음의 눈이 신령한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예배 때마다 항상 이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서 성경 봉독과 설교를 시작하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기도입니다. 너무나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수많은 우리의 죄악을 개수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우리를 주의 성령을 통해 거룩하신 가르침을 바르게 받고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이름의 영광과 존귀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먼저 기도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먼저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에 성령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그래서 우리로 회개케 하고 그래서 삶을 변화시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님 의지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면 반드시 먼저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세영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실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위로와 필요한 회복과 필요한 뜻과 때로는 찔림과 치유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 가운데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시간 그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해야 하는데 그렇게 체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낮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만이 참된 선생님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자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사실입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구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는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을 가르쳐 또 다른 보혜사는 말을 썼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먼저 그 예수님도 보혜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보혜사 무슨 의미입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가르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보면 남을 위해서 나타난 자, 혹은 돕는 자, 혹은 위로자, 혹은 중재자라는 뜻이 있는데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counselor, 상담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정확한 의미일까요?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보혜사란 말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한자어의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헬라어 성경의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다 담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하면 성자,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모든 사역과 역할을 다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는 까닭은 지금까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됐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반드시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과 매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히

철로 역정이라는 대작을 쓴 영국의 청교도 신앙가 존 번연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감옥 중에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몰래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서 사모님과 식구들을 잠깐만 만나고 오십시오. 그래서 존 번연 집을 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도 성령님은 여러분의 신앙 양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신앙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은 조금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잠깐 집에 다녀오는 것이 뭐 큰 잘못이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엄밀히 보면 불법인 것이죠. 예, 성령님은 그것조차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편리나 우리의 단순한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대로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령한 마음으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무슨 의미일까요? 진리의 영.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본질과 대표적인 사역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예,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에게서 나오셨고 성도인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은 진리의 영이라는 말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미혹의 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미혹의 영이 하는 일이 뭘까요? 미혹의 영은 거짓 선지자들 속에서 진리를 왜곡하고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그러므로 결국 사람들을 죄악의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도는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무엇이 성령의 역사냐, 무엇이 미혹하는 영의 역사냐 분별하여서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려 하는 그것이 바로 미혹의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기록된 성경의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직 예수만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말씀을 전해도 설교자만 나타나고 그래서 설교자만 영광을 받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씀을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버려버리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은 우리 가운데 아주 교묘하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를 위하게 되는 일이 바로 대표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유요, 목적이요, 결론적인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닮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참된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주장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 마시고 그 성령님만이 주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미혹의 영에게 틈을 주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닥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잡고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틈을 내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살짝살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미신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신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찾거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거나 혹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기도를 한다면은 사탄은 그 미혹하는 영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속으로 틈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진리에 관한 히브리적 개념은 불변성, stability, 확고부동, firmness, 확실성, reliability와 같은 이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엇보다도 그 일이 진정 어떤 일이냐 근본적인 그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며 우리로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진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참된 문제 해결점을 찾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나라여금 이 일의 진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삶의 고난이 거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서 우리는 진정 문제에 참된 해답을 얻고 해결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넷째, 우리 주님은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 예수를 믿는 그의 참된 제자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반드시 그를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그러나 진정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남은 그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자신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지 못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19장 2절에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받았느냐, 왜 그럴까요? 사실 믿는 것과 성령과는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에 4절로 6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안수기도라는 것입니까? 방언과 예언을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4절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과 성령, 성령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 성령은 믿는 자 속에 거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 성령의 내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라는 말로 성령과 성도와의 밀접한 관계를 점층적으로 강조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며 동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가질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기쁨인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걸어가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어찌 더러운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천벌을 받을 만한 일인 것이지요. 예, 자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벌하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멀리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결치 못한 생각과 삶으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구석지에 몰아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이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날마다 거룩하게 힘쓰므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성령께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늘 성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하냐 못하냐 이것의 관건은 그냥 무당처럼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 안이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하느냐에 달려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순결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 위해서는 늘 회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일에. 아무리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토설한다 할지라도 그 죄악을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떼어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호세아 7장 14절은 말합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세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실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하나님 만나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시편 77편 1절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더라 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대는 오늘도 이 시간도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꼭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8절로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도울 리가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예수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또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함은 곧 예수와 동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 안에 또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신비한 영적 연합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러면 예수와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영적인 연합의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20절은 그날에는 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날은 어느 날일까요? 성경을 보면 1차적으로 이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또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또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의미는 바로 지금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우리가 그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소망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 오늘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도 마치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처럼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더욱 평안과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이유는 27절에서 한마디로 요약되고 있는데요.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를 몰라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받는 고통을 몰라주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이유와 목적과 그 고통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은 참된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것이 참된 평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또한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도님들을 모시고 랭캐스터에 가서 지저스라는 뮤지컬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뮤지컬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눈물 흘리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넘어진 자, 절망 속에 빠진 자를 찾아가서 사랑으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뮤지컬이 처음부터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뮤지컬을 통해서 또다시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더욱 연약한 자를 돌보는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은 귀찮고도 깨름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이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냥 깜짝 놀라서 뒤로 다 자빠지고 나자빠지고 도망을 가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누가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대감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항상 기다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가 오실 때 반가이 맞이하였고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다만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잘못된 종교인들을 향해서는 아주 무섭게 책망하며 정죄하며 경고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라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하라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죄인을 정죄함으로 심판하여 영벌에 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기꺼이 그 부끄럽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벌거벗기고 채찍에 맞은 몸으로 친히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모든 인생들의 모든 치료와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에 오늘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는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언제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힘든과 고통 가운데서도 늘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만남으로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에 성령이 인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성령은 하나인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엘링턴 공작은 66세 때 퓰리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71살 때 시스틴 성당의 건축을 이뤄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74세 그의 최고의 저서를 썼습니다. 조지 번스는 80세 때 아카데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괴테는 81살에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버나드 러셀은 94살에 국제평화운동을 벌였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는 89에 아프리카에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미 늦었습니까?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오늘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46번째 김익두 목사가 산정현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갖는다는 말에 일본 경찰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닌 김익두란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1: 김익두? 아니, 그 자가 다시 산정현 교회에 온단 말인가?
2: 아주 부임에 온다는 것이 아니라 사경회 때문이랍니다.
1: 그게 그거 아닌가? 산정현 교회에 온단 것 그 자체가 난 싫은 것이다.
0: 일제에 의해 신사 참배 거부로 모진 고문을 받기도 했던 김익두 목사는 목회자 그 이상으로 당시 널리 알려져 있었다.
1: 인조,
2: 핫!
1: 이번 사경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감시를 잘해야 되겠다.

0: 자자고 다 모이셨디요.
1: 네. 저 얼추 다 모인 것 같습니다. 네.
0: 기래요. 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오는데고 외경한테는 걸린 사람 없갔디요.
2: 아이고 없시오. 저 우리 같은 여자들한테 저들이 무슨 신경을 쓰가 있어요.
0: 아고 기래도 항상 조심하시라요. 에이. 이것은 기르티만은 신문일에 전달할 때는 특히 더 조심들 하시라요. 아, 그럼 이쯤 하고서리 본론을 말아가시오. 이번에 산중현 교회에서 사경회를 합니다.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김익두 목사님이래 오신다고 합니다.
2: 아이고, 기거이 사실이구만요. 아유, 내 말로는 들었는데 이젠 참으로 김익두 목사님을 만날 수 있겠구만요.
1: 아이, 그런데 그거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0: 일본을 기점으로고 그간 일본의 감시 때문에 전하지 못한 독립신문을 전하고자 합니다.
1: 무슨 말입니까?
0: 아, 저 이거 산정현 교회에서 만든 안내장입니다. 이걸 사용해서라면 신문을 돌리는 기아요.
1: 기르니까니 이것도 같이 돌리면서 혹시나 일경들이 눈치를 채면은 산정현 교회에서 만든 안내장을 보여준다 이거구만요.
0: 기르티요.
2: 아유, 고조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가지고 다니니깐.
0: 아가 기르니까니고 지혜롭게 해야디요. 우리의 주 목적은 독립신문이야요. 하지만 그 외놈들이 보기에는 산정현 교회에서 만든 안내장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1: 아유, 기거이 말처럼 되겠습니까?
0: 거저 잘 들으시라요. 어차피 우리들은 악조건 속에서 나라를 위한 일을 해야 하는 거입니다. 그 가운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3: 산정현 교회 사람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독립신문의 보급은 이루어졌다. 김익두 목사의 사경회를 빙자한 독립신문 전달이었던 것이다.
4: 가만, 저기 뭐라고 있는 건가? 저자가 뭘 붙이고 다니는 거지?
5: 겐저! 겐저! 부르셨습니까?
4: 겐저, 저걸 봐라. 저것이 뭔가?
5: 뭘 말입니까?
4: 저기, 거리에서 벽에다 한 남자가 뭘 붙이고 있는 거 안 보이나?
5: 아니, 저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0: 이봐 이봐 지금 뭐라고 있는 거야?
1: 예?
0: 지금 뭐라고 있냐니까.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1: 저, 산정인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기꺼이 알리는 방을 붙이고 있디요. 모의가 문제가 있습니까?
0: 이장이야 이거 미쳤구나. 여기다 방을 붙이면 어떻게 하나? 어? 당장 중단하고 붙인 것도 다 떼!
2: 3.1운동 이후 집회의 자유가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긴 했지만 방을 붙이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산정현 교회는 그 일을 감행했다. 거기엔 다른 이유가 있었다.
3: 이걸 붙이고 있었다는 건가?
0: 예. 김익도가 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교회 사람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3: 이거 산정현 교회 사람들이 완전히 다 미쳤구만. 미쳤어.
2: 한편 다른 곳에선...
4: 자, 잘들 들으시라요. 먼저 사람들한테 신문을 주고 얼른 속옷 속에 넣으라고 하시라요. 기른 다음에 이걸 주시라요. 이건 산정현 교회에서 만든 거입니다.
5: 아유, 저 장로님 괜찮겠습니까? 대낮에 이런 걸 돌리다가 걸리기라도 하면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걱정입니다.
4: 뭐 지금 밖에서는 우리 교회 장정들이 방을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6: 아니, 기꺼이 무슨 소리입니까? 방을 붙이다니요?
4: 미리 연막을 뿌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일본 이래 우리 장정들이 붙이고 다니는 방 때문에 비상이 걸려있을 거입니다.
6: 아, 그렇습니까?
4: 일본 이래 우리 산정현 교인들이 다니는 것이 이번 사경회 때문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할 거입니다.
2: 그랬다. 일본 경찰들은 김익두란 인물에만 관심이 가 있었다. 유계준 장로의 예상은 적중했다. 그러나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기준 장로 4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명확한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닫혀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또 한국에는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 전하지 않는 그 화는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BBN 방송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라는 것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서 함께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과연 내게도 복음의 열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법도를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BBN 청취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8장에서 40장 말씀입니다.
4: 제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 제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르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니라.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멍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산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함원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함원곡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성의 이름도 함원하라 하리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너 인자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쥐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곧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4: 제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통의 장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대요 광이 한 장대요 매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문통의 장이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8척이요

0: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강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광이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청량하니 그 광이 일백척이며 동편과 북편이 일반이더라. 그가 바깥뜰 북향한 문간의 장광을 청량하니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문지기방이 이편에도 셋이요 저편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청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장광과 종려나무가 다 동양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편 문간과 동편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청량하니 일백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청량하니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편 저편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청량하니 일백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으로 말미암아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간을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면 현관의 장은 25척이요 광은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편으로 가서 그 문간을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며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편에 상 둘이 있고 저편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번제의 희생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편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편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편에 상이 넷이 있고 저편에 상이 넷이 있어 합이 여덟 상이라. 그 위에서 희생을 잡는 소용이며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서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각 장이 일척 반이요 광이 일척 반이요 고가 일척이라. 번제의 희생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면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안 안뜰에는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향한 이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에 쓸 것이요 북향한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에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 들은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청량하니 장이 일백척이요 광이 일백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청량하니 광이 이편도 5척이요 저편도 5척이며 두께가 문 이편도 3척이요 문 저편도 3척이며 그 현관의 광은 20척이요 장은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편에 있고 하나는 저편에 있더라.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에스겔 38장에서 40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이어서 베드로가 성령 강림 후에 설교를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했고 또 그 인용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강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고요. 신앙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 나갈 때 그 설명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25절로 27절 또 인용된 말씀을 보도록 하죠. 베드로가 어떠한 또 구약의 사건을 인용해서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로 27절입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뻤고 내 입술도 즐거웠으며 육체는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음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스올이거든요. 그 당시에 쓰였던 음부는 보통 구약적 배경을 가진 스올을 의미하는 것인데 계속 좀 성경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28절이에요. 거기서 인용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베드로가 다윗이 설명한 그 내용 시편 16편을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16편에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어 가는데 이 시편에 대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해석을 하게 됩니다.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지금 베드로는 선전 구역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손가락으로 다윗의 묘를 가리킬 수 있었다고 봐요.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성전 구역 내에 서서 다윗이 장사된 시온산 꼭대기를 향해 손을 가리켜서 이렇게 저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다윗이 이 시편 본문을 그 자신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니 보라 지금 그의 뼈들이 그 꼭대기에 가지런히 놓여있지 않는가. 그의 무덤은 그곳에 있도다. 그의 시체는 썩음을 보았도다. 그는 그 자신을 말한 것이 아니니 그는 너희와 내가 알고 있는 한 분 곧 썩음을 보지 않고 죽음 가운데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그 어떤 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31절로 봐보세요. 누구를 상징하는가.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바로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말을 했던 것인데 이것은 베드로가 나름대로 설명하기를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신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오셔서 부활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최초 교회의 설교의 최초 설교자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제로 설교가 진행되었습니다. 32절로 가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제 베드로는 그날 그곳에서 무리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가 보았던 이 사건 곧 갈릴리 사람들이 각 사람의 난 방언으로 말한 것을 듣게 된 이적은 예수께서 죽은 자,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3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뭐 분명한 설명을 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도 말씀하지요. 다윗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다윗은 영혼의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의 육신이 올라가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는 이제 시편 110편을 인용해요. 1절 인용하는 거죠. 그는 저들에게 부활 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기서 또한 입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윗이 분명히 자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다른 분,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분명하지 않느냐, 지금 설명이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뒤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죠. 2장 36절로 가보실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당시 그 유월절 그 큰 명절에 모여든 그 당시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 그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37절로 가보실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참 중요한 말이에요. 어찌할꼬 하거늘 시몬 베드로의 설교는 그들에게 성경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회개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회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설교를 들은 모든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외친 베드로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면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은 철저한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종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들은 이제 회개하라 강한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라고요. 그들은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나와야 할 그 순간에 다다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칩니다. 이 세례는 저들이 회개했다는 증거 곧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그분을 믿겠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저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것은 너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그분을 믿는다는 한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그들의 세례란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는데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39절로 이어지는데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는 먼데 있었던 자들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40절. 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너희의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41절 한 절 더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랬어요. 이는 어떤 설교자가 어림잡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수는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들이었어요. 베드로의 설교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처럼 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조상적부터 믿어오던 그 종교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당시로 보면 이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지혜와 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은 복음 전파의 시작이었던 거죠. 자, 2장 42절로 가보실까요?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그 어림잡은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들어온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했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6만여 교회, 7만여 목회자 뭐 이런 표현들 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가 참교회인가? 여러분 식별할 수 있겠어요? 물론 뭐 교단에 속해 있고 뭐 그 교단이 지향하는 어떤 그 교리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뭐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어느 교단에 속해 있다. 뭐 어디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표본은 초대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참교회의 표지는 그러므로 본문에서 네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째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거죠. 교회의 표징은 교회당 꼭대기에 세워진 십자가가 될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강대상의 위치가 강단 가운데 있느냐 양쪽에 있느냐 뭐 요즘은 아크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말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있으면 그것은 진짜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표징, 교제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들을 서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 교제라고 하는 게 그저 서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서로 좋아하고 웃고 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서로 나누는 것이 교제인 거죠. 셋째, 떡을 떼는 일이에요. 여기서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그저 뭐 식사 함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을 가리키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긴밀한 연합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듣고 그 명령들을 지키고 결심하는 거죠. 넷째 표징이 있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각 교회마다 날마다 새벽기도회가 있긴 하지만 개인적인 기도 시간은 실제 얼마 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보게 되거든요. 교회의 최대 재산은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43절로 가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은 성령의 권능으로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44절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단코 초대 교회만큼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믿는 이들의 삶이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육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인데 어떤 누구의 능력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이런 것이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교회를 약하게 하고 교회를 어찌 보면 죄송하지만 유치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2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3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 2장에서 다시 반복될 수 없는 한날, 곧 오순절날에 일어난 교회의 탄생을 살펴보았어요.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 내주하게 되심으로써 한 교회가 잉태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께서는 신자들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봉사의 축복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요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분명코 여러분과 제가 베들레헴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반복시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오순절 사건도 반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분명코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세상을 정죄하시고 세상에 있는 악을 대항하시는 그분이 세상에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별도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 이것은 이제 그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고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고, 12절에서 26절까지는 베드로의 또 한 번의 설교, 이제 두 번째 설교가 되겠죠. 그 결과로 믿는 자가 5천명이나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유대인들은 오전과 오후 그리고 해지는 저녁 이렇게 하루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제9시라고 하면 점심 기도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전 구역 내에서 기도하는 무리가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2절로 가보세요.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언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나면서부터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매일 미워다가 성전문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 그 둔 문의 이름이 뭡니까? 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의 형편과 미문, 이 아름다운 문이거든요. 상당히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이곳에 아름다운 문, 곧 미문이 있는 곳에 추한 모습의 거지 안진뱅이가 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곧 잘 아름다운 것을 만들지만 그 자신을 아름답게는 잘못합니다. 물론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머리를 다듬고 손톱에는 매니큐어를 바르고 목욕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 근데요, 이의 성품은 고치지 못한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즉, 성전의 미문은 아주 아름다운데 그 밑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언제나 추한 모습이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멀리서는 성전의 미문을 바라보고 야, 아름다운 문이로구나 감탄하지만 이곳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그 문을 통과하려면 거기서 더러운 거지의 모습이 그만 나타나게 되는 그 나타남을 보고 불쾌감으로 사람들이 바뀌게 되죠. 친정 성전의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 되려면 그 안진뱅이 거지부터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로 가보실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날 이후에도 여전히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계속 들어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는 거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적선해달라고 구걸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한데 4절 5절로 봐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 두 제자가 안진뱅이를 우리를 봐라. 제자는 당연히 자기를 보라고 그러니까 뭐 좀 줄까 보거나 이거는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바라봤는데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을 한다. 오늘날 개교회 교인들이 수적으로 많아짐에 따라서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되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 세계 모든 교회와 모든 단체와 모든 교파와 국가를 초월한 초교파 기구들의 재산을 한데 모을 수만 있다면 본인이 추측한데 우리는 세상의 어느 다른 조직체보다도 재정적으로도 강력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꼭 이렇게 되어야 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교회도 실제 있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외부의 어떤 강한 통제보다는 개교에 중심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정말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지만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거지에게 줄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봐야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어떠한 이적적 기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사랑하고 계시죠? 네,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도 사실 예수님 못 봤죠. 근데 베드로전서 수신자들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그들은 잘 참아냈습니다.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이 당했던 그런 고난, 핍박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또는 안 사랑하는지 그거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오매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평안할 때는 이게 표가 잘 안 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모시고 나가서 밥이라도 사드릴 수 있고 또 집에 모셔가서 발도 닦아드리고 또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향유라도 부어드리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째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빨리 못 찾으면 그냥 자막을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잘 나오고 또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 사랑한다 그래도 예수님 하신 말씀 따르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으로는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는 별로 흥미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냐? 이것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예배 참석 잘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잘하는 것이 교회 사랑하는 거라고요? 예배 참석 잘하는 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왜 모였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예배를 귀히 여겨야 하고 예배에 잘 참석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교회 사랑하는 걸까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예배 빠지는 것도 이게 습관입니다.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자꾸만 빠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고 더 열심히 모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 사랑하는 방법은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하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침례 베풀잖아요. 그런데 여기 침례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뭔가 하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전도도 열심히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 사랑하는 방법은 헌금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물질을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우리 몸이 음식을 필요로 하면 음식 사서 우리 몸 안에 넣어줍니다. 우리 몸이 옷이 필요하면 또 옷을 사서 이 몸에 걸쳐줍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돈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이 이 교회라 그랬는데 교회는 재정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죠. 이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건물은 아니지만 교회로 이렇게 모이기 위해서는 건물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참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물질이 있지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기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하다면 그거는 전혀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사랑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교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예배 참석 잘하는 것. 그다음에 전도 열심히 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헌금 생활 잘하는 것. 그게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것이 또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자신의 종을 세워놓으셨죠. 그 종을 우리는 목회자라 그러기도 하고 목사라 그러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쓰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 편지를 쓰셨는가 하면 각 교회의 사자에게 쓰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메신저라는 말인데 각 교회에 세운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교회에 세운 목회자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뭐 주의 종을 사랑하는 방법은 많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좋은 것을 주의 종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 있으면 저하고 좀 나누세요. 여러분들만 갖지 마시고 좋은 것 있으면 나누라 그러잖아요. 주의 종을 사랑하면 좋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좀 나누고 안 좋은 것도 나눠도 괜찮아요.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일 있으면 저한테 와서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그래도 좋은 것 있으면 좋은 것도 함께 나누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윤태웅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윤태웅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한테 다짜고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안 사용한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을까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안 사용하는 것이고 좋은 거 있다면 그거는 다른 분들과 나누면 좋겠지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넥타이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선배님이 미국에 선배님이 한 분 계시는데 넥타이를 선물로 주셨대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는 그게 이제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다 잘 안 맞는다 그러면서 이제 저 주시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제 목사님입니다. 제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넥타이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우리 윤 목사님은 연세도 저보다 한참 위십니다. 70이 넘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나이도 한참 어린 저 같은 이런 목사를 참 담임 목사라고. 목사님인 분이.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제가 참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 목사님 넥타이 가져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이 주의 종과 나누는 것이 그게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면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주의 사역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이해하시니까. 자, 계속해서 본문으로 가서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

왜 이 사람들이 사랑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9절 말씀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난 시간에 제가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과거적인 측면의 구원도 있고 현재적인 측면의 구원도 있고 미래적인 측면의 구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9절에 나오는 이 구원은 현재적인 측면의 구원 같지만 사실은 이게 미래적인 측면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까지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적인 측면의 구원, 즉 우리의 몸이 구원받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영혼의 구원. 그럼 이거 우리의 영혼이 과거에 구원받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영혼은 우리의 몸과 구별된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몸 전체, 즉 사람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시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구원을 얻은 자가 8명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8명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8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영혼은 8사람이라는 말이죠. 오늘 이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원이 이게 뭔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봐 구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온 구원의 길 이 전도지에 보시면 구원이 뭔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종교가 생겨났을까요? 왜 사람들은 종교를 찾을까요? 구원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맛보며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 그런 게 구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불교신자들은 불교신자들 나름대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주신 유일한 길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사실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은 본능이 알아요. 아,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종교도 믿고 저런 종교도 믿고 이런 종교도 만들고 저런 종교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교만해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자기가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달려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화되고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0: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있는데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몸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몸까지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병에도 걸리고 죄도 짓고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변화되면 그때는 아픈 것도 없습니다. 죽는 것도 없습니다. 죄 지을 일도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몸이 완벽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 바로 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도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 사실, 그것을 인해서 무척 기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그랬어요.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 사실로 기뻐하고 또 자신들의 몸도 언젠가는 참 온전하게 이렇게 구원받을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뻐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혹시 그렇지 않은 분 계시면 여러분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한 가지로 참 천국의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말씀에 잘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어떤 분들이 수고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선지자들 이런 단어가 보이죠? 여기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그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10절, 11절 이 말씀은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솔직히 말하면 한 100번은 읽어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근데 이것만, 이 성경만 읽어도 안 되고요. 다른 성경을 좀 참고하면서 같이 읽어야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여기 말하는 은혜는 이제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 이 선지자들이 무엇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이 앞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그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연구하고 공부한 것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시지 나중에 또 이제 자기가 또 다니엘서라는 또 그 책을 쓰지요. 보시면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자기는 이제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 속에 누가 계셨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속에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상당히 독특해 보입니다. 성령이라 그럴 텐데, 그래도 되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여기 고난과 영광은 누가 받으실 고난과 영광입니까? 메시아가 받으실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내용, 메시아가 또 영광을 얻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어디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이사야 5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메시아의 영광에 대해서는 이사야 11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계속 보시면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메시아가 언제 고난당하고 언제 영광을 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선지자들이 연구했다. 그러한 뜻이죠. 10절, 11절 말씀이 조금 이해되죠?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그래도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 내릴 은총을 두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하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그 일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을 때에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그 기록자들이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누가 이제 메시아의 고난, 영광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방금 읽은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예언은 성경을 기록한 그 예언자들의 예언, 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네들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저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사람들이 쓰기는 썼어요. 이사야가 이사야 쓰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쓰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쓰고 사람들이 썼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로 하여금 쓰게 하신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모순이나 오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어요. 수십 명의 사람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류나 모순이 전혀 없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주제는 구원,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서로 만나서 의논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흐름이 있고 그게 모순이 없고 다 진리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은 역시 성령님께서 기록한 것이 맞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섬긴 바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섬긴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 기록한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기록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의 순신자들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나아가서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어떤 것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기록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냥 기록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기록을 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6절, 27절 그리고 12장 7절,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계시를 보았는데 또 들었는데 본인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다 써놨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예, 성령님께서 쓰라고 하신 대로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나타났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몰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어렴풋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정도 알고 있었지 예수님이 메시아다. 잘 몰랐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알고 다 알잖아요. 구약시대 때보다는 지금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분 점점 더 이렇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렇게 더 많이 나타나도록 해주셨어요. 이제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는가 하면 계시의 점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계시를 하나님께 점점 더 많이 보여주셔요. 구약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신약 성경까지 있으면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권위 계획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구원의 계획을 누가 전했을까요? 12절에 보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여러분 중간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래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파했느냐?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근데 복음 전하는 자들도 누구의 도움으로 또 그 일을 했는가 하면 성령의 도움을 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도 성령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것도 성령이 개입하셔서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기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한 거죠. 선지자들이 수고를 했고 또 말씀 전하는 자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구원받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하는 것이죠. 전도는 사명이기도 하지만 영광이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전도는 여러분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이에요. 12절 끝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이 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 이런 것을 천사들이 보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면 하늘의 천사들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일을 천사들에게 하라 그랬다면 제 생각에 천사들이 정말 열심히 전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그 일을 안 맡기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맡겼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은 여러분 종에게 맡깁니까? 아들에게 맡깁니까? 아들에게 맡기죠. 정말 귀하고 좋은 일은 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안 맡기고 부족하지만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찬송가 508장에도 보시면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한다 그랬어요. 야, 천사도 흠모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 그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VIP 초청길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다 품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계실 텐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 누군가를 꼭 주님께로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시편 88편을 기록한 시인 헤만의 생애는 욥처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는 고난으로 지쳐 있었고 악화된 건강과 불행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고집스레 물러서지 않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자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위로우셨음을 11, 12절에서 인정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며 위로로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신문에 홍보를 합니다. 간지 끼우잖아요. 그래서 전단지 다 돌리는 거죠. 공부방이 필요하다면 아이들 공부방 만들어줘요. 문화센터가 없다. 문화센터 만들어줘요. 그래서 큰 교회당이 분점을 낼 때 그런 시설 딱 갖춰서 분점을 내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 원리잖아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설문조사해서 그거 채워주겠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은 얼마나 달콤하게 오는지 몰라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혹, 후반부 말씀입니다.
0: 사도행전 21장 38절도 한번 보십시다. 더우시면 에어컨 좀 트셔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8절, 37절부터 보죠.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럼 네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천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 아니냐? 자, 여기서도 제가 지금 이 세 곳을 성경 찾는 이유는 무슨 사상을 보는 거죠? 예,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의 사상,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소유가 일어납니다.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이렇게 지켜내면서, 뭐라고, 이제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하니까, 네가 헬라말 아느냐? 라고 말하면서 삼촌,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몇 명요? 4천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이 아니냐? 애굽인. 그럼 애굽 출신의 유대인이겠죠. 그럼 애굽 출신의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그러니까 유대에 와서 몇 명을 모아서요? 4천명. 그것도 어떤 사람요? 자객. 이 자객이란 열심당원들이에요. 이 열심당원들은 그 품에 칼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4천명이에요. 여러분, 4천명 몰고 다니면 그리스도 같지 않을까요? 야, 유대를 독립해 그리스도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 벌써 3명 나오죠, 성경에. 이 사람 이름은 없어요. 애굽인 4천명. 아까 더 다는 몇 명? 400명. 또 유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솔깃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까? 심지어 세례요한이 요단에서 세례를 베풀려 사람들은 왜 나가봤어요? 세례요한이 그리스도일까? 이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도, 예수님 오신 후에도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람들의 기다리는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로 왔는데 왜 배척해버렸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즉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까요?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예요. 이게 미혹당하는 겁니다. 이런 병든 사람에게는 어떤 그리스도가 좋을까요? 그렇죠. 병낫게 해주는 그리스도죠. 가난한 사람은요? 부자되게 해주는 그리스도. 취직 못한 사람은요? 취직시켜주는 그리스도. 그래서 대통령 후보자들 다 경제 얘기를 하고 취직과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대한민국의 메시아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건 어느 민족 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표적과 기적을 보일 때는 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오병의 기적이 일으켜나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거 먹어도 너희가 죽는다. 이것은 성는 양식이다. 광야에서 내려 만나 먹어도 다 죽었다. 내가 너에게 줄 양식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리스도,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거 채워주는 그리스도, 그게 전부 가짜 그리스도예요. 미국에서는 교회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한국에도 있어요. 교회 성장 컨설팅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이 마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그럼 교회가 큰 도서관을 지어요. 이 마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장례식장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 장례식장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신문에 홍보를 합니다. 간지 끼우잖아요. 그래서 전단지 다 돌리는 거죠. 공부방이 필요하다면 아이들 공부방 만들어줘요. 문화센터가 없다. 문화센터 만들어줘요. 그래서 큰 교회당이 분점을 낼 때 그런 시설 딱 갖춰서 분점을 내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 원리잖아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설문조사해서 그거 채워주겠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은 얼마나 달콤하게 오는지 몰라요. 신명기 13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나왔어요. 구약에서는 꿈꾸는 선지자, 뭐 꿈을 꿨다 선지자가 말하죠. 뭘 보여줍니까? 이적과 기사를 보여줘요. 이적과 기사가 실제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자, 그렇게 나타날지라도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꾸면서 이적과 기사를 막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그럼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이 그 선지자, 그러니까 예? 꿈꾸는 자, 이런 자들이 우리가 다른 하나님 섬기자 이렇게 말했을까요?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바알 섬기자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다 따라가죠. 예수를 믿는데 왜 병도 하나 못 고침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병을 얼마나 많이 고쳐줬는데 다시 예수님의 병 고침 받아요. 병 고침 못 받는 것은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라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은 병 고쳐줍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맞아 성경에 예수님 얼마나 병을 많이 고쳐줘서 하고 그대로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요. 그러니까 바알 섬기자고 안 해요. 부처 섬기자고 안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 탐심을 따른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만드는 이게 미혹입니다. 얼마나 이런 미혹이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12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38절.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죠. 왜? 하나님 표적을 봤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원한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입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서는 그 뒤에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뿐이에요? 십자가뿐이다 말이죠. 십자가만이 내가 보여줄 표적이다. 다른 표적 구하면 무슨 사람들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귀가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어떻게 말해요?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며 예수가 전능하다며 그런데 네 꼬라지 왜 그래? 너 병도 하나 못 고치잖아. 너 집은 꼴이 왜 그래? 네 사는 게 왜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 꼴이야?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안 행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안 행했다니까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행했다면 우리는 다 끝났어요. 십자가 안 지도 돼요. 그 십자가에 매달 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당신 한번 내려와 봐라고. 아니 당신이 남을 구원한다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하더니 자기 자신도 구원 못 받는 존재에 뭐 남 구원한다고 침 뱉고 고개를 돌이지 않으면 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 표적인데 이게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표적인데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가 진짜 하나님의 표적인데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 십자가의 표적인데 이거 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려온 백성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그 예언들을 기다렸는데 그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예언들 안에 그가 버림받는 이야기 다 나와요. 고난받는 얘기 다 나온단 말이죠. 특히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버림받고 배척받는 메시아로 오신다고요. 근데 그걸 안 원했어요. 로마 군대 물리치고 우리나라 경제 부흥시켜주고 국방이 튼튼해지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런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메시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가 있는지 몰라요. 드러나는 이단들 분별하기 쉬워요. 드러나는 이단들 분별하기 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미혹이라는 것은 야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저 정도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신비주의예요. 표적주의예요. 기적, 번영신학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지. 그게 번영신학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금욕적으로 나가요. 금욕주의. 정말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정말 이웃을 위해서 살기도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재산 안 가지고 정말 숨기며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정말 주의 은혜가 넘쳐서 십자가로부터 넘쳐나는 은혜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고 자기가 부인되어진다면 좋아요. 근데 내가 자기를 스스로 부인하고 그 길을 감을 통하여 사람들을 나의 제자로 삼고 나에게로 끌어들이는 봐 나는 이렇게 십자가 졌다 너희들 뭐해? 라고 나온다면 이것은 금욕주의예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시겠어요? 목사가 가족이 두 명이고 전도사가 가족이 네 명이에요. 월급을 전도사에게 두 배를 줘요. 환호합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이남원 목사님이 이미 했어요. 20년 전에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또 다른 율법주의였어요. 십자가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 이 말은 선포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캐리게마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게 전도예요. 십자의 도를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설득이 아니에요. 논정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복음의 선포란 말이죠.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 돼. 유대인들은 표적 계속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예수님 뭐만 보여주겠다고? 요나의 표, 십자가가 내 표적이다. 이방인들은 너무 미련해요. 논리적이 않아요. 인과적이지 않아요. 죄는 내가 지는데 왜 예수님 죽음으로 내가 어떻게 죄 용서받아요? 2000년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어떻게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이거 이방인들에게 논리적 설명 안 돼요.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가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2000년 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대.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잖아요. 헬라인이라는 것은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으로 믿을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십자가가.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적이 안 했잖아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그 저주스러운 죽음과 로마인들이 볼 때는 로마를 반역에다 처형당한 사형수일고 헬라인들이 볼 때는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전할 때는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전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메시아 전하면 그건 가짜예요. 그게 미혹이라니까요. 저도 수많은 사람 만났어요. 오늘 뭐 제가 이 한 교회에서 19년째 여러 사람 왔다 갔다 만나도 봤어요. 근데

살아있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놓았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복음에서 빨리 벗어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했더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니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무엇으로 불렀다는 거죠? 십자가로 불러내셨죠. 십자가의 다 이루심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죠. 그래서 십자에서 다 이루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불렀는데 사람들은 속히 떠나요. 왜 속히 떠날까요? 이게 미혹받은 거예요.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안에 머물려 있기보다는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좋아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의 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의를 사으라. 네 의를 사으면 천국에 네 상이 클 것이다. 이게 훨씬 좋은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고 왔는데 미련하고 우리선 십자의 복음 전하고 왔는데 바울 따라오는 다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너 할례 받아야 돼. 너 안식일 지켜야 돼. 너 십일조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식의 율법 조문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게 빨리빨리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아 예수님을 믿으면 이건 정말 기적이거든요. 믿으면 기적이에요. 믿음이라서는 자기 행위를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떤 종교적 이력도 나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약의 행위들을 안 못 믿어요. 정말로 은혜로 일어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도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니까 자기 행위가 아니니까 자기를 부인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러나 자기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십자가 의만 붙들었단 말이야. 그렇게 복음 받아들였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럼 난 뭐야? 그럼 난 뭐야?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채워주는 다른 복음 살짝 전하니까 사람들이요 훅 하고 따라가더란 말이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거. 그 끝까지 미련하고 십자가 밑에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시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네. 보세요. 은혜로 불러놨잖아요. 십자가의 다이루심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냈는데 속히 떠나요. 왜 떠나는 겁니까? 다른 복음을 들었어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라. 이게 미혹입니다. 십자가의 미련을 어디서 그 복음 변하는 거예요. 매혹적인 복음. 야,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성공했다더라. 어떻게 부자 되었다더라. 어떻게 교회가 빨리 그렇게 성령했다더라. 이런 것들로 변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해놓고 자기도 포함시켜요. 내가 복음 전했지만 나도 이 복음에 어긋나면 심판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정말 소수거든요. 소수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런데 또 빨리 이들이 바울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떠나가요. 왜요? 그게 사람들이 좋은 복음이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십자가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희생 위에 더 우리 인간의 가치를 뭘 취급하겠어요? 자기 아들의 희생을 기뻐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십자의 복음이 아닌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복음 전했더니 사람들 십자가 버리고 빨리 도망가더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오.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것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다했다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단번에 의롭다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그렇게 이게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딱 전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육체로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금욕주의로 가는 거죠. 번영신으로 가는 거죠.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훨씬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은 표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는 뭐 예수님인데 몇십인데 왜 그 꼴이야? 그 십자가 복음보다도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쪽을 훨씬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적과 기적들이 얼마든지 사탄은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미련하고 우리선 십자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0: 27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27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는 계속될 거예요? 미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어떻게 미혹시킨다고요? 그리스도와의 내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복음 외에 예수 믿음으로 세상의 영광을 취하게 하는 그런 번영신학이나 또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금욕주의나 또는 나는 너보다 차원 높다는 신비주의로 나가거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십자가를 무너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국에 그리스도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보혜사로 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노골적이에요. 대방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조금만 들으면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런 드러난 이단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금욕주의로 나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정말 재산 다 바치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 많아요, 이 땅에. 그래서 존경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분이 정말 십자가 그 다 이루심으로 가는 모습일지는 우리가 겉으로는 잘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그 길로 갔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앞장서서 자기를 보내고 자기 재산 다 내놓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막 떠받더라고요, 그 주는 사람을.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나가지 말고, 골방 있다도 나가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런 표적도 아니고 아무런 기적도 아니고 정말 맥없이 죽어버린 그 십자가 앞에 머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력함이에요. 십자가는 무력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조롱을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려와봐라. 내려왔다면 우리는 구원의 구원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구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이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예수 믿는다면, 네가 바른 복음 전한다면 교회 봉이 그 꼴이냐? 네가 바른 복음 전한다면 왜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안 몰려드느냐고.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죠.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기뻐할 요소가 없습니다. 신 배고 돌아가고 싶은 그 복음, 그 십자가 이야기만 해야 되죠. 그러함에도 끝까지 그 십자가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전하는 자가 잘한 것도 아니고 듣는 자가 잘한 거 아니라고 늘 그러잖아요. 이건 십자가 자체로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그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리고 그 십자를 바라보게 만드는 주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목사가 진짜로 이 일을 믿는다면, 그죠? 목사 진짜로 이 내용을 정말로 믿는다면 교회 부흥을 위한 프로그램 동원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사람이 오는데 막 기뻐하고 가는데 섭섭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주께서 오게 하시는 거 오신 거고 가게 하시는 거 간 거구나. 그러면 되잖아요. 물론 인간적인 섭섭함이 있어요. 그러나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주로 말하고 주에게로 가는데, 아니, 나는 그냥 이 복음 증거할 뿐이죠. 그런데 뭐 월급도 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 기적은 뭐예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저주받아 죽은 예수의 십자가에는 다른 표적이 없습니다. 다른 기적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언제까지 미혹당하지 말라고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가요? 인자의 이맘도 끌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임했다, 저기 보혜사가 임했다, 그런 속지 마세요. 우리 눈으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눈으로 주님 재림한 거 못 봤으면 전부 가짜예요. 인자의 이맘도 가라.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거다. 죽음 있으면 독수리가 휘휘 도는 게 다 보이잖아요.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 다 목격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 다 목격해. 뭐 공중에 비밀리에 재림에 그런 거 없어요. 다 보여, 다 봐요. 그런데 딱 달라지죠.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에 나가는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자가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그리스도 재림을 못 봤다면 가짜예요.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재림이라고 하기도 표현을 해요. 파루시아니까. 그러나 그건 육체적 재림과 달라요. 사도행전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성천해보니까 하늘 쳐다보고 있잖아요. 왜 쳐다보느냐? 가신 이모, 그 영광에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오시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요, 야, 저분이 그리스도다? 야, 저분 믿어라? 이래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스톱되버립니다. 시간이 스톱되버리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홀련히 임하실 때는 번개가 번쩍인 같이, 번개는 1초에 34만 킬로미터, 지구 7바퀴 반 돌아요. 번쩍하는 순간 이미 주님은 재림은 온 지구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야 저분이 그래서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십자가 안에 있었던 자, 십자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자는 그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오 주여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내가 기다렸나이다 할 것이고 예수가 어디서 교회에 다니지만 다른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던 사람이라면 정말 그 예수님이 어린 양 앞에 숨어서 정말 피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의 약속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가 온다고요? 미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미혹의 역사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일지만 그때까지 미혹의 역사는 계속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볼 때는 실패해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임을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미혹에 안 넘어가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아가시는 그것은요, 은혜를 받은 자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들이에요. 이 비밀한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미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일한 표적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른 표적을 보여주라는 이 미혹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 그늘에서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나누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만약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영적 열매를 맺기 원하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TL 카드는 새로운 청취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BBN을 소개하는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ITL 카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방송을 듣게 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ITL 카드를 나누는 사역을 통해서 100배의 영적 결실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청하시고 이것을 나누는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은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희망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한 유대인 선생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그 말 속에서 사람이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죄로부터 내가 돌아서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섬기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온전한 구원임을 확실히 믿으셔서 더욱 기쁨으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구원받은 것, 영원한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셜리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현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최적의 시간에 올바른 순서를 따라 그들 인생을 위한 청사진을 따라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살기 위해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재치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은 오래전 그녀를 위해 지어진 청사진을 따라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그 청사진을 온몸으로 끌어안았답니다.
1: 죽여버리겠어!
2: 도망가, 셜리! 도망가!
3: 저스틴, 남편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4: 폭력 혐의로 감옥에 있어요. 하지만 버질은 한 번도 오래 있은 적이 없어요. 그이가 감방에 있을 때 이혼을 끝내야만 해요.
3: 그럴 여유가 없어요. 다른 도시에 친척분들이 계신가요?
4: 저희 언니가 하이포인트에 살아요.
3: 자녀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세요. 그리고 취직을 하세요. 이곳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이 도시를 떠나세요. 빨리요.
0: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10살 때 어머니가 폭력적인 새아버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소망과 구속으로 향하는 그녀의 여정으로 지금 사슬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셜리 던컨의 실화 간증입니다.
5: 노스 캐롤라이나에 살던 친척 럼비 인디언 부족은 불결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고 미신에 가득 차서 의사를 무서워했고 수돗물과 같은 현대 편의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9살에도 여전히 할머니와 외삼촌들과 함께 살면서 땅콩, 목화, 담배 등과 같은 작물들을 경작하고 심고 수확하는 일을 도왔죠.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무책임한 저의 친아버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정일이 되자 외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셨습니다.
6: 저스틴, 내 아이의 아빠가 다른 여자의 아빠이기도 하다는 게 사실이니?
4: 네, 맞아요, 아빠. 우린 같은 분만실에 있었는데 제 아기가 그 여자 아기보다 더 예뻐요. 간호사가 저보고 아이를 입양 보낼 건지 묻던데 저 그렇게 해야 할까요?
6: 저스틴, 저 아이는 내가 데려와라. 내가 임신하고 낳았으니까 내가 키워야 돼.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
5: 저는 조부모님을 사랑했습니다. 두 분 다 온유한 크리스천이셨고 저는 태어나서 몇 년 동안 그분들과 함께 살았죠. 그분들은 제게 사랑하고 웃는 법을 가르쳐주셨고 외할머니는 몸 한쪽이 마비가 되셨지만 한 팔로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버질이라는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는 괴물 같은 사람으로 저를 미워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저에게 준 음식, 옷, 그 어떤 것이라도 못쓰게 망가뜨렸죠. 제가 7살 무렵 누군가가 제게 자전거를 선물했는데 버질은 그 자전거를 강물 속에 던져버리고 웃었습니다. 저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자전거를 잡으려고 애를 썼죠.
4: 당신 왜 그랬어요, 버질?
7: 멍청한 여자애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거든. 야, 꼬마! 어서 가서 술이나 준비해와. 서둘러! 나 지금 엄청 목말라. 알겠어?
5: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것은 일상사였습니다. 저는 순종했고 매 주말마다 근처 불법 양조장에 맨발로 뛰어가서 술병을 갖고 돌아왔어요. 또한 버질 아저씨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어린 남동생들을 데리고 은신처로 달아나 숨는 법도 터득했습니다. 매질과 엄마 얼굴에서 흘러내리던 피, 총성, 공포와 엄마가 죽었나 하는 의문과 버질 아저씨가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는 여전히 불길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제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은 조부모님이었는데 그분들은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그분께 마음을 드리면 그분은 제 곁에 계실 것이라는 것을 배웠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을 때면 외우고 있던 찬송가를 부르고 배운 성경 구절들을 떠올리곤 했지요. 새아버지는 어머니를 매우 심하게 구타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신 매를 맞으신 것이었죠. 어느 날 밤 그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을 때 어머니는 우리 남매들을 모조리 차에 던져넣듯 태우고 미친 듯 속도를 내며 달아나셨습니다.
2: 엄마, 이렇게 운전하지 마세요.
4: 새아빠에게 학대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2: 차를 세워요, 엄마. 내려줘요. 제발요.
5: 어머니는 결국 차를 세우고 저를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불안정한 다리로 조부모님 댁으로 돌아갔죠. 어머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가셨고 그 후 외삼촌과 버티 이모가 오셔서 우리를 하이포인트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엔 카펫과 접시, 좋은 음식들이 있었는데 가장 좋은 것은 평안이었어요. 하지만 저의 기쁨도 이모가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을 때 끝나고 말았답니다. 우리는 이사했고 어머니는 직장과 아파트를 구한 후 이혼하셨습니다.
4: 이 아저씨는 제리야, 셜리. 엄마 남자친구.
2: 안 돼요. 엄마 싫어요.
4: 셜리.
5: 저는 또 다른 남자가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두려워서 그가 친하게 지내자고 제안하는 것을 거절했죠. 제리 아저씨가 엄마를 찾아올 때마다 저는 나가서 거리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제 또래의 친구들은 하나도 없는 누가 봐도 낡아 빠진 옷을 입은 길 잃은 인디언 소녀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마을에 있는 어떤 여자 집사님들의 가정으로 인도하셨답니다. 그분들은 마치 천사처럼 저를 사랑하셨고 제게 근로, 윤리, 예절, 균형 잡힌 태도 등을 가르쳐 주셨는데 가장 좋았던 것은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었죠. 그분들이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답니다.
1: 성경은 요한복음 3장에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지요.
5: 교회의 7명의 여자 집사님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고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당시 저는 6학년이었고 더욱더 집에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제리 아저씨가 집에 와서 엄마와 지내실 때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었고 여 집사님들 중 한 분이 저를 데리고 계셨답니다. 중학교 1학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너무 아파서 학교에서 조퇴를 하고 왔는데 어머니가 제게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걸어서 병원 응급실로 갔고 맹장수술을 받았습니다.
4: 너 왜 사람들한테 엄마가 죽었다고 거짓말했어?
2: 제가 아프다고 말했는데 엄마는 TV 보느라 절 돌볼 틈도 없으셨잖아요.
4: 셜리, 너 정말 왜 그래?
2: 엄마는 저보다 제리 아저씨를 더 많이 챙기시잖아요.
4: 아저씨는 우리에게 잘해주잖아. 너는 왜 아저씨를 싫어해?
2: 결혼하지 않은 채 아저씨랑 같이 사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엄마.
4: 네가 뭔데 가면 엄마를 판단해? 난 네 엄마야.
5: 제가 중학교 1학년을 마칠 무렵 담임 선생님이신 준 선생님과 저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소소한 일들을 맡기셔서 용돈을 벌게 하셨죠. 또한 제가 필요할 때마다 선생님 댁으로 전화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2: 준 선생님, 저 메이컨에 있는 고아원에 가게 됐어요.
8: 정말? 언제 가는데?
2: 다음 주요.
8: 너희 엄만 뭐라고 하시니? 너 아주 멀리 가게 될 텐데.
2: 부끄럽게 여기고 계세요. 엄마는 위탁 가정에 보내는 건 괜찮다고 하시는데 고아원에 간다니까 마치 엄마가 절 원치 않은 것처럼 들리시나 봐요. 하지만 서류에는 동의하는 사인을 하셨어요.
8: 셜리, 주님은 네 삶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이번에 옮기는 것도 주님의 계획 중 하나란다.
0: 교회의 일곱 여 집사님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일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시면서 저를 보내셨답니다. 저는 13살에 고아원으로 거처를 옮기고 그곳에서 다시 학교를 다녔습니다. 고아원에서는 5년간 지내야 했는데 준 선생님이 저를 보러 오셨고 휴일이나 명절에 제가 집에 올 때마다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분은 제 삶을 풍성케 해주셨고 저를 그린스보로에 있는 당신의 친정으로 데리고 가시거나 숲으로 산책을 데리고 가셨답니다.
8: 요즘엔 어떻게 지내니, 셜리?
2: 아직은 좋아요, 준 선생님.
8: 너도 드디어 안정적인 삶을 얻었구나.
2: 저는 사계적으로 지내는 게 좋아요. 고아원엔 그럴 기회들이 정말 많아요.
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 한 번은 고아원 여자 사감님을 도와서 그분 아파트 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제가 페인트를 다 쏟았어요. 전 너무 바보 같아요.
8: 아니야.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거야, 셜리.
2: 사감님이 저에게 소리 지르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사감님은 준 선생님 같이 좋은 분 같아요. 또 한 번은 테이블을 쓰러뜨려서 그 위에 화분들을 전부 다 쏟았는데 사감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8: 뭐라고 하셨는데?
2: 그건 그냥 꽃이라고 하셨어요. 네가 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순 없어, 셜리, 이러셨어요.
8: 주님도 그런 분이시란다, 셜리.
0: 주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저를 덮으셨고 저는 주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기 원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들은 제가 기독대학에 갈 등록금을 내주셨답니다. 저는 대학 생활이 정말 좋았고 다양한 학생 조직에서 리더십 자리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데이빗을 만났습니다. 그는 목회학과 3학년 학생이었고 한 수업 시간에 그의 자리가 바로 제 옆자리였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그 후 그는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지요.
9: 어디 갔었어, 셜리? 테이블을 봤는데 갑자기 네가 사라졌더라고.
2: 샐러드에 토마토 하나가 굴러떨어져서 새로 토마토를 가져와야 했어요.
9: 사람들이 새로운 샐러드로 바꿔다 줄 텐데.
2: 난 5년 동안 고아원에서 자라서 절약하면서 사는 법을 배웠어요.
9: 너에겐 남들과 다른 뭔가가 있다고 진작 알아봤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니?
2: 아니요. 우리 엄마는 하이포인트에 사시고 친아버지는 누구인지 전혀 몰라요. 고아원에는 내가 졸라서 들어간 거예요. 거기 가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거긴 기독교 고아원이었어요.
9: 너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란 것 같다.
2: 어려운 일들도 좀 있었지만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셨어요.
9: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지. 주님은 내가 소아 당뇨병을 극복하게 해주셨어.
2: 난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좋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곧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0: 그 해에 우리는 사귀었고 여름에 저는 고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데이빗은 그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에 저를 초대했답니다.
9: 그래, 우리 가족을 만나보니까 어땠어?
2: 선배네 가족들 참 좋아.
9: 우리 가족도 널 좋아해.
2: 어머님이 내가 매우 특별한 사람인 듯 그렇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9: 넌 특별한 사람이야, 셜리.
2: 하나님께서 선배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마치 내가 주님 앞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갖도록요.
9: 주님께서 널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해봐. 내 말은 너의 죄를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어 죽게 하신 일을 말이야. 그럼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5: 학비를 벌기 위해 두 개의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 외에도 데이빗은 그의 교회에서 음악 사역자로서도 일했습니다. 우리는 1979년 발렌타인데이에 약혼했고 1980년 9월에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사역지를 정할지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했고 결혼 첫 8년 동안 윌턴 샬렘과 홀리힐에서 음악과 청년 사역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 후 데이빗은 윌밍턴에 있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느꼈답니다. 우리 교회에 한 부부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데이빗이 그들을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 후 어느 주일 아침에 누군가가 교회의 연문을 쾅쾅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그 남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서 있었습니다.

0: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는데 그때 그녀의 실성한 남편이 강제로 그녀를 차에 태우고서 살해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아이 아버지를 체포했습니다. 제가 가서 차에 남은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당국에선 그 세 딸들을 우리에게 맡아달라고 했지요.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아이 아빠가 그토록 침착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1: 그 딸들에게 엄마가 죽었다고 전해주니까 큰딸이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더군. 전에도 엄마에게 협박했었대.
0: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나도 새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죽일까봐 늘 두려움 속에 살았죠.
1: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켰던 것 같아.
0: 주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1: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0: 이런 이유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 윌밍턴에 보내셨나 봐요, 데이빗. 그 아이들은 긴 재판 기간 내내 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들의 양가가 양육권 문제에 매우 민감해서 가족복지과에서는 우리에게 영구적인 양육권을 위임했답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행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교구 성도들도 우리를 도와 11살, 8살, 16개월 된 그들의 딸들을 위해 음식과 옷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데이빗의 건강이 악화되어 그의 지병인 당뇨병도 통제력을 잃었고 결국 마비가 와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 나 여기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한대, 시얼리?
0: 수술을 더 받아야 한대요.
1: 정말 미안해. 당신에게 모든 짐을 다 떠맡기게 됐네.
0: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잖아요, 여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해주실 거예요.
1: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0: 사람들이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1: 내가 사임해야겠어. 사람들에겐 전임 목회자가 필요한데 애들은 어떻게 지내?
0: 애들도 잘 있어요. 다들 당신을 보고 싶어해요.
1: 당신이 어떻게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네.
0: 안 그래도 시내에 있는 한 기독서점에 일자리를 구했어요.
1: 그래. 여보, 나도 회복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내 몸이 이젠 기능이 다 된 것 같아.
0: 쉿, 그런 말 말아요. 우리는 믿음에 따라 걷지 보이는 것에 따라 걷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1: 나 계속해서 이사야 26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0: 데이빗은 16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가 목회직을 사임하자 보험 적용을 더 이상 못 받게 됐고 우리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자 제가 아는 부업의 종류도 늘게 됐죠. 저는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저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그이는 지금 집에 있는데요. 아, 고맙습니다. 아,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희 기도에 대한 응답이네요. 제가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1: 누구 전화였어, 셜리?
0: 고아원 이사님이요. 저에게 대외관계 감독직을 맡기려 한대요.
1: 아이들은 어떡하고?
0: 아이들도 우리와 함께 메이컨으로 데려간다는 허가를 받아야 해요.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0: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했고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옮겨도 된다는 허가가 떨어지자마자 메이컨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럼버튼으로 갔고 그곳에서 데이빗은 저희 어머니 결혼 주례를 집례했습니다. 몇 년 후 데이빗의 두 다리는 무릎 아래로 절단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0: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여러 집회들, 휴일 행사들과 모임 때마다 분위기를 돋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아원 사역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1: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 10장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0: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홍해의 갈라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연의 현상들을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홍해의 갈라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일어났던 홍해의 갈라짐은 성경 중에 가장 공격받는 기적들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로 바다를 가로질러 탈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이들은 단지 리시드라고 불리는 늪지대를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떻게 자신들의 소유물과 애굽의 전리품들로 무거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늪지대를 통과했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어떻게 애굽 군대 전체가 늪에 빠져서 수몰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 기상학협회 간행물의 한 기사가 성경이 기술한 것처럼 홍해가 갈라졌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서 운석학자들은 정교한 컴퓨터 가상 시나리오와 그 사건에 대한 성경의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질렀던 바다가 아주 길고 얕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에 서술된 강한 동풍이 바다의 수면을 10피트까지도 낮출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밑의 산등성이를 물을 양쪽에 두고 걸어갔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홍해의 더 넓은 부분으로 몰려진 물은 바람이 그친 후 몇 분 안에 다시 몰려들었을 것이고, 이것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수몰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이 자연적 현상의 과학으로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도 이것도 그것들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현상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며 언제 어디서나 이것들이 발생하는지를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BBN과 같이 규모 있는 방송이 어떻게 일체의 광고 방송도 없이 또는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팔거나 매매하는 행위 없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는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오직 청취자들의 후원만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믿음의 경제 운영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실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필요를 오직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헌금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로 인해 단 한 번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BBN의 이 귀한 사역에 물질과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에게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 나 어디서 왔어?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응?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선물로 널 주셨지. 아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엄마도 외할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야? 엄마는 물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하기를, 나 참 도대체 우리 집안 남자들은 다 뭘 한 거야? 이 이야기는 신앙적인 사고에 익숙치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북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 수백 개의 지역 방송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8개 언어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BBN 본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상담을 원하시면 웹사이트에 상담 문의란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어로 상담을 원하시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8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한국말로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저희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며 또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선물. 동주는 할아버지가 예쁜 나무 인형을 깎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목자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어린 예수님. 너무도 진짜 같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자 동주는 잠이 들었습니다. 동주는 꿈속에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보았습니다. 마구간의 말 구유로 가까이 갔을 때 동주는 갑자기 슬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 동주야, 왜 슬퍼하니?
7: 왜냐하면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안 가져왔어요.
6: 괜찮아, 슬퍼하지 마. 그 대신에 너에게 바라는 세 가지가 있어.
7: 말씀하세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드릴 수 있어요. 내 전기기차, 컴퓨터 게임들, 그리고...
6: 아니,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이유가 아니란다.
7: 그럼 뭘 원하세요?
6: 마지막 수학시험 점수를 내게 줄 수 있겠니?
7: 하지만 점수가 아주 나쁜데요.
6: 그래서 그걸 원하는 거야. 너의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나에게 줘. 그렇게 할 수 있겠지?
7: 예, 그렇게 할게요.
6: 두 번째 원하는 것은 네 밥그릇이야.
7: 그런데 어떡하죠? 제 밥그릇이 깨졌는데요.
6: 그래서 그걸 원하는 거야. 너의 삶에 깨어진 것들, 상처받은 너의 마음을 줄 수 있겠니?
7: 네, 알겠습니다.
6: 이제 세 번째 소원이야. 네가 밥그릇을 깨뜨리고 엄마에게 뭐라고 말했니? 그 대답이 나의 세 번째 소원이야.
5: 그러자 동주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7: 사실은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6: 동주야, 네가 한 거짓말, 나쁜 짓, 상처받은 마음, 말 못할 고민 모두를 나에게 말해봐. 다 용서해줄게. 그리고 네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너와 항상 함께하고 너의 갈 길을 가르쳐줄게.
5: 동주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모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쫙쫙쫙 주룩 주룩

혹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 험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지 또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는지 목사님이 궁금한데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 진실된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는 예수님의 산돌 위에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어에 보면은 동물들의 무리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같은 무리인데 그 짐승의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요. 무리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양인 경우에는 양무리인 경우에는 플락이라 그래요. 주로 털을 얻는 양이나 새 무리를 보고는 플락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소의 경우에는 소 때는 herd란 말을 써요. H-E-R-D 이 공통된 생김이나 습성을 지닌 짐승의 무리라는 뜻으로 herd라는 단어를 쓰고 또 거위 때는 gaggle이라 그래요. 아이 gaggle이라는 말은 시끌벅적한 무리라는 뜻이죠. 아마 여러분이 종종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하지만 어떤 다른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한 좀 놀랄만한 그런 또 단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까마귀 무리에 대해서는요 murder라고 그래요. murder란 말은 살인이란 말이거든요. 까마귀 murder라고 그렇게 써요. 그 다음에 악어 같은 경우에는 악어의 회중이라고 그래요. congregation 악어의 회중 떼거리로 모였다는 거죠. 또 코뿔소의 경우에는 굉음이라는 말, crash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참 어떻습니까? 까마귀 경우에 떼가마리는 또 빌딩이라는 집이라는 단어를 쓴 적도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칭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믿는 사람들을 보고 집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신자에 대한 다른 이름도 있는데 또 양떼란 말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 형제, 자매 이런 말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베드로는 교회에 대해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집을 비유로 여러 번 썼어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면서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았다 이렇게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그 집의 기초가 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사실상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찬양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또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제가 얼마 전에 이메일을 통해서 연극 작품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단지 15분이라는 제목의 연극이었습니다. 연극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머리가 총명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박사학위를 마치고 그의 논문도 극찬을 받는 가운데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학위를 받고 장밋빛같이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청춘병력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15분밖에 없습니다. 망년자실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5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때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억만장자였던 당신의 삼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당신뿐이니까 빨리 상속 절차를 밟으십시오. 자, 이 전보를 받고 그가 기뻐했을까요? No. 아무리 많은 재산이 그에게 안긴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시간이 또 지나가는 가운데에 또 한 통의 전보가 도착합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최고 학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전보가 그를 기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학위가 소중하긴 하지만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절망이 빠진 그에게 또 한 통의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온 전보였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저 여자와 결혼만 하면 행복하라고 생각한 그 여자가 당신의 청혼을 승낙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보를 받고 기뻐했을까요? 물론 결혼은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을 이루는 것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15분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그 젊은이는 숨을 거둔다고 하는 스토리가 그 연극이었습니다. 이 연극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물질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진짜 소중한 가치일까요? 우리의 명예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 소중한 가치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과연 그것이 최고의 가치일까요?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가 떠나가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할 바른 가치관을 확인하고 그것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가치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영원한 가치이고 또 하나는 일시적인 가치입니다. 영원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를 말합니다. 일시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기도 하고 퇴색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컨대 진리와 사랑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도 영원한 가치이죠. 이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밤에는 이 땅에서 얻게 될 명성이나 권력 같은 것은 일시적인 가치에 불과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다 우리 손을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한번 권력을 잡으면 영원히 권력을 잡을 줄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권좌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바라고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이 그 명성이 영원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명성이 오명으로 끝나는 애들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후나니 월만 즉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그 노래의 가사로 들어갔습니다만은 원래는 양귀비의 몰락을 보면서 지었던 중국 사람이 지은 노래라고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만 지나면 시들게 된다. 보름달이 꽉 찼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울어지게 된다. 세상의 영화도 마찬가지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일생을 바쳐도 괜찮을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에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 수 있고 인생을 다 산 후에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는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으로 같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가치,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이 가치를 향해 살아가야지 바른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될 참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소개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될 소망의 실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소망의 두 가지 차원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는 사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린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영화로 몸을 입고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고 우리 소망의 실체이죠. 그러므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다시 부활한 가운데에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만큼 강력한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요즘 그렉 로리 목사님의 디보셔널 레터를 매일 받아보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자기 친구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갑작적인 사고로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친구인데 한 분은 질문을 했습니다. 딸을 잃고 나서 어떤 생각이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더 이상 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사실. Never hear her voice again. 사랑하는 딸의 목소리를 다시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아프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렉 로리가 그건 사실이 아니다. 부활의 밝은 아침 그리운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어. You will hear her voice again on the bright morning of resurrection. 우리 모두가 부활을 영광된 그 아침에 다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이것만큼 우리를 희망하게 하는, 살아나게 만드는 강력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은 두 번째 차원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인생의 결산을 받는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영광의 의미가 더 강력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영광된 주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축복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약속이 우리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을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그 영광된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소망, 이것만큼 위대하고 찬란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소망을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15절 말씀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의 축복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원래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이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s grace extends to more and more people.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즉 은혜의 복음이 너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결과 그들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So that it may increase thanksgiving to the glory of God. 너희들이 은혜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과제이고 삶의 동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땅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을 모으고 명예를 쌓고 쾌락을 누리는 데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그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소망의 실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 그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설 수 있는 열매를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과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 가치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쩜 우리 자신도 그게 해당될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의 시선을 이 땅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이 땅에 누리는 영광이 나의 마음을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진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많은 흐른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파상의 진주 목걸이 나오는 여자처럼 원래 제목은 진주 목걸이가 아니고 그냥 목걸이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인데 어쩌다가 진주 목걸이라고 알려지게 됐는지 모르죠 말이죠. 어떤 여자 한 분이 장관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냥 가면 되는데 이 여자의 허영심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친구에게서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가지고 갔어요.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더니 목걸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게 3만 5천 프랑짜리 엄청나게 비싼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친척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돈을 다 끌어모은 후에 똑같은 목걸이를 친구에게 사주고 그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고생한다는 스토리예요. 정말 마귀를 하고 천박한 일을 하고 그 결과 얼굴이 거칠어지게 되고 주름살이 패이고 나이가 훨씬 많이 든 몰골로 변한 것입니다. 약 10년 뒤에 우연히 친구를 길에서 만났을 때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떻게 너가 이렇게 됐느냐, 그때 친구가 뭐라고 그랬나요? 자초지종을 다 들은 친구가 그날 너에게 빌려줬던 목걸이는 사실은 가짜였단다. 이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 가짜 보석을 위해 10년 세월을 낭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가 진짜인 줄 알고 그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하며 살아가는데 나중에 시간이 다 흐른 후에 보니까 가짜인 것을 발견하고 허무하게 되는 케이스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크리스천이라면은 이와 같이 세월을 낭비하기 전에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발견하고 영원한 가치를 향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치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영원한 것과 세 가지 지나갈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16절에서는 우리의 그 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을 대비하고 있죠. 17절에서는 현재적 고난과 장래에 주어질 영광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대비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추구해야 될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며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는 첫 번째로 속사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향해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노라 했어요. 여기서 겉사람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physical body를 말하는 것이죠. 혹은 physical appearance. 흔히 우리가 말하는 외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할 때 일반적으로는 외모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사람은 낡아진대요. 낡아진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wasting away, 소모되어져 간다. fading away, 점점 시들어져 간다. 혹은 어떤 영어 성경은 decaying, 썩어가고 부패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 사람을 잘 관리해도 이건 피할 수 없는 필연적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젊음이 영원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꽃같이 빛나던 젊음이 시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게 되고 얼굴에 주름살이 패이게 되고 그 수많던 머리카락은 점점 줄어가게 되는 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그거를 보기 때문에 자기가 변하는 걸 모르는데요. 10년 전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는지. 저도 가끔 그것 때문에 놀랍니다. 와, 10년 전만 해도 괜찮았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마 10년 후에 오늘 나의 사진을 보며 동일한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운명, 필연적인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의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후폐되어져 간다고 해서 너무 가슴 아파할 이유도 없어요. 뭐 원래 그런 것이니까.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사람은, 속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내면적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 만나 새롭게 된 우리의 속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자신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우리 안에 새롭게 만들어진 속심령,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Being renewed day by day.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중심으로 사는 자는 매일이 새날입니다. 매일이 새로운 축복이고 매일이 영혼을 향한 새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가꾸고 다듬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의 변화를 기뻐하고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때에 세상의 변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의미에서의 beauty, 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을 말하는 것이지 외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프랙티컬한 제안 몇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잘 섭취하셔야 돼요.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잘 안 먹으면 시들시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대충 읽는 사람들이 있죠. 대충 읽고 대충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양가 없이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씹어보게 되면 단맛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섭취하는 것. 두 번째 비결은 성령의 인격으로 화장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을 가지고 하죠. 여자분들은 립스틱이나 뭐 아이브로우나 마스카라 같은 것을 가지고 얼굴을 그리죠. 그래서 화장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메이크업. 메이크업 한다고 말합니다. 얼굴을 작품처럼 만든다, 그런 뜻이죠. 잘하는 분들은 변장 수준까지 만들어가는, 뜻밖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메이크업 하는 것만으로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사람의 인격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의 속사람을 화장시키는 것은 화장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옷을 입고 성령이 우리를 단장시켜주게 되면 그래서 사랑이 풍겨나오게 되고 화평이 풍겨나오게 되고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의 인격이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하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기도와 묵상으로 영성을 깊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파워가 있어요. 한마디 말을 해도 깊이가 있습니다. 함부로 거역할 수 없는, 우리가 아우라라 그러죠. 아우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원래 이게 한국에서는 좀 이상하게 사용이 되고 있지만 아우라가 풍긴다, 뭐 폴스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원래는 이것이 예술 작품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예술에서 흉내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 심오한 기운을 표현할 때에 아우라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우리의 속심령이 강해지게 되면 우리로부터 인격의 아우라가 풍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할 때에 우리 삶 전체가 강하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속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우리 삶 전체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정수영 박사님이라고 심장외과 전문의죠. 동시에 이분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선교를 많이 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심장이 뛴다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일화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심장마비 증세로 입원한 50대 중반의 환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부동산 개발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도 많고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분인데 심장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을 받으면 금방 회복이 되는데 이 사람은 회복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합병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퇴원한 후에도 계속 오랫동안 치료를 받을 정도로 병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억지로 치료를 다한 후에 마지막 검진을 마치는 날 정 박사가 말을 했습니다. 이제 더는 저에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잠깐 무뭇하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은 제가 평생 우울증을 알아오고 있습니다. 이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 병이 심각해지면 몇 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시도까지 한 적이 있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때서야 정 박사가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이 왜 병이 빨리 떠나가지 않는지, 휴증이 왜 그렇게 오래 가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으면 몸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동원하고 다른 기구를 다 동원해도 마음이 상해 있으면 몸이 회복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 박사가 물었어요. 당신을 위한 약이 딱 하나 있는데 복용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 그게 뭐냐고, 뭐든지 먹겠다고. 그래서 소개한 것이 화요 성경 공부였습니다. 거기 나가게 되면 신약도 먹을 수 있고 구약도 정기적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 화요 성경 공부에 나가서 이 사람이 몇 개월 동안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에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런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앓던 우울증이 떠나가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대요. 우리 마음이 상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속심령을 새롭게 하시면, 나의 속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 삶 전체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심령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내 속심령에서 터져나오는 진정한

0: 사랑과 진리가 내 삶을 어우르기 시작할 때에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관심 가려야 될 첫 번째 가치는 속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치는 고난입니다. 그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고난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고난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고난을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굴레로 여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을 단편적으로만 본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깊은 맛, 깊은 묘미는 고난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고난, 진리를 위한 고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고난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영광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고난이 가져올 영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뭐 고난이나 환난은 비슷한 말인데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다. 그리고 환난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반면에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교적 언어입니다. 어떤 환난도 아프지 않은 환난은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쉬운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 그 자체는 분명히 힘들고 아픈 것이지만 그러나 고난 뒤에 따라올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적 고난은 가벼운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동일한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고난은 절대로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끝난 후에 준비해 놓으신 영광된 약속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목적을 뭐라고 했나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려면 고난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고난은 고난이되 그냥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 있는 고난입니다. 부끄러운 고난이 아닙니다. 이기심이나 욕심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할 영광된 고난. 이 고난을 여러분이 추구하고 이 고난을 기꺼이 억셉트하게 된다면 여러분 삶은 더 깊어질 수가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그냥 아파라고 주신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고난을 주는 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고난은 우리의 영적 수준을 점검하게 만드는 축복이 있어요. 이 고난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내 신앙 수준이 뭔지를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잘 믿는 줄 아는데요. 고난이 닥쳐보면 본인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누린 것은 그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날려버리고 고난당했을 때예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유명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한다는 고백을 했어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진실을 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비로소 바른 가치로 돌아간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도 동일한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말씀을 보아도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근성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고난은 영적 눈을 뜨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세 번째로 고난은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무엇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면 얼마나 그게 소중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 근데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가치를 모릅니다. 건강 잃어버리게 되면 얼마나 건강이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가족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가족이 떠나고 나면 알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지를 몰랐던 사람들 떠나고 나면 그 가치를 알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비근한 예로 예배의 소중함 우린 과거에 몰랐어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현장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지 않았습니까? 고난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강한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줍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의 군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안다면 고난이 왔을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고난 뒤에 나에게 부어줄 더 아름다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좋은 예 하나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나사로의 가정의 이야기죠. 이 나사로의 가정은 그 마리아, 마르다, 자매와 함께 세 남매가 같이 베다니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그 지역은 예루살렘 근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역을 하실 때는 피곤하시면 항상 그 집에 가셔서 쉬셨습니다. 시장하시면 밥도 잡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가정 있잖아요. 아무 때나 가서 배고프다 그러면은 잔치국수도 말아오고 이런 비빔밥도 차려오는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이 베다니의 나사로 가정이 예수님에게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럼 없고 가족보다도 친하고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은 예수님 셀폰 전화 따가지고 수시로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장 친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들어 누운 것입니다. 자,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이 말이 소식을 듣는다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오실 거야.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벌떡 일어나게 될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maybe 이 사람들에게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아세요? Jesus is here any second. 예수님이 언제든지 여기 오실 수가 있어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는 어떻게 됐나요? 주님이 소식을 듣고도 안 오셨어요. 안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다가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사랑하는 자기 오빠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틀림없이 분노했을 것입니다. 매비 배신감에 사로잡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그분을 섬겼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가장 힘들어할 때에 주님은 어디 계신다는 것이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죽어가는데 우리를 외면하다니 Don't you even care? 정말 주님이 우리를 케어나 하시는 것입니까? 아마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라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의 현장을 통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병든 자를 살리는 기적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더 큰 기적을 준비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더 큰 픽처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 항상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피해가기보다는 또 고난 때문에 원망하기보다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난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더 큰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일시적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첫째는 속사람의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영광스러운 고난으로 억셉트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18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이는 것이 물질 세계를 의미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현세적 질서를 의미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 질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있는 세상 왕국 이 킹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왕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정말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이 뭐라고 말했나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다. 이유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상 질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상 존재했던 위대한 제국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반적으로 한 강대한 제국이 등장하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너무나 막강하니까. 근데 역사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바벨론 제국 막강했지만 망했어요. 페르시아 제국 막강했지만 망했어요. 알렉산더가 세웠던 헬라 제국 막강했지만 망했어요. 그 막강한 로마 제국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망했어요. 어떤 제국이든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지금 저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보아도 최강국이 미국입니다. 세계를 다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도 영원할까요? Maybe not. 언젠가는 지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영원한 나라,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가도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세워질 나라는 오직 한 나라밖에 없어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나라, 그의 통치는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통치는 멈출 때가 있고 모든 나라는 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 우리 한 센텐스가 무엇으로 끝나고 있나요?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고 선포한 것이 주기도문의 결론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관심 갖고 인생을 그려야 될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간 세월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그려야 될 길을 바르게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둔 수는 무르지 못하잖아요. 이걸 일수불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투를 치는 분들은 낙장불입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용어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한 번 놓은 것은 돌이킬 수가 없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선택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길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순간적인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있다 살아야 할 세상의 영광을 소유하기 위해 천국의 기쁨을 상실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히 남을 가치를 위해 달려가야지 여러분은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 수가 있고 후회하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영원한 것이 있고 일시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가진 소유나 우리의 자랑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나 불행이나 아픔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갈 거예요. 지금 팬데믹이 온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나갈 이 세상에 여러분의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의 삶을 걸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영광된 주 앞에 서야 될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높이 들고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 세상은 사라질지라도 영원토록 나를 붙잡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을 붙잡고 그분이 나에게 안겨주신 영원한 소망을 가슴에 안고 그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삶을 다 마치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가 있도록, 세상에 썩어질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손에 안고 날 사랑하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결단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0: 사람의 독특성은 육체와 함께 인격 그리고 그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그 영혼에 대해서 성경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며 아울러 범죄한 영혼은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영혼이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그와 같은 멸망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영생의 소망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롯에게로 끌려다니시며 가진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죄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난 군중 심리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진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하시옹 강사의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해석 연구, 귀납법적 성경 연구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1: 사랑이 꼭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의 해석 속에 사랑의 정신이 빠져 있다면 이 성경은 문제가 있을 수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겠죠. 그다음에 이웃 사랑이라고 하면 약한 자들이라든가 필요한 사람들 돕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이 해석이 올바른 해석 아니면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다음은요. 조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삶으로 연결하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언들은 막 이게 궁금해요. 이게 궁금한데 주로장은 이 해석하고 있어요.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뭘 중요할까? 궁금한 게 뭘까? 그런 것들. 삶으로 연결되는 것. 해석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게 될 것이 적용으로 넘어가죠. 자,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하면서 우리가 잘 살폈어요. 발견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것들을 지금 해석을 해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적용으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답니다. 그랬죠? 적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스타디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읽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옆에 나를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바로 적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은 막 이렇게 이재민하고 막 이렇게 어넬러시스하고 또 치유도 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로봇가 막 수술한다 그러잖아요. 로봇 집어넣어가지고 막 암세포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막 읽어내요. 막 나를 분석해주고 나를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고 막 뛰어내고 막 그래요. 뛰어낼 땐 무지무지 아프죠. 아프죠. 그렇지만 치유해줄 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적용은 바로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근데 이 적용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가야 돼요. 관찰한 다음에 바로 적용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많은 부분이 그래요, 여러분들. 관찰만 충분히 하면 관찰하는 순간에 적용하, 아,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벌써 결심 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경우 많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게 무슨 뜻이지? 해석을 잘한 다음에 적용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이 귀납법적 성경 연구의 방법은 뭔가 하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지 아무 성경이나 두고 나한테 탁탁 적용하는 것 그냥 감에 오는 대로 적용하는 것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줄 묵상이라고 많이 하시죠. 그것들은 귀납법적 성경 연구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겠네요. 그죠? 근데 어떤 성경 구절 하나 갖다 한 키워드 갖고 막 이렇게 묵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럴 것보다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어떤 뜻을 주었을까요? 라고 한 다음에 아 이런 뜻이군요. 그래서 이 뜻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큐티할 때는 되게 주관적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 공부를 여러 번 하고 나면 큐티할 때도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지금 문단 나누기 하고 있다고. 예,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큐티 할 때 큐티 교재에다가 지금 줄 치고 있대요. 여기다가 반복되는 거 줄 치고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적용이 쉽게 되겠죠. 그런 거예요. 지금 적용하면서 이런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점이 많잖아요. 얼마나 흠이 많아요. 첫째는 고백해야 될 죄가 있을까.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어떤 명령이 있나 나한테 주는 성경은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중에 많은 명령 중에 다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명령 중에 하나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성경에 참 많습니다. 두려워. 근데 성경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졸리기도 하니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예? 네? 사랑? 아 없어요. 사랑 아니에요. 네. 가장 반복되는 단어는요. 허접해요. 엔드입니다. 엔드. 엔드. 그 성경에 엔드가 그렇게 많아요. 그 영어 성경 보세요. 엔드가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왜 접속사가 이게 와우 접속사인데 이게 그렇게 많아서 그래요. 거기에.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배운 지식들이 있잖아요. 성역 공부했으니까 이런 것들 잘 정리해 놓으세요. 가능하면 이렇게 좀 써서 정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쓰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꼭 고집부리 쏟지 않는데 그건 쓰지 않는 것은 3일도 안 돼서 다 잊어버립니다. 써놓으면 기억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PBS라 그러죠 하면서 제가 다 써놔요. 다섯 장으로 나인 폰트 9로 해가지고 다섯 장 쓰면 엄청 많죠. 예, 그거 다 줍니다 제가. 다 읽는지 안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인은 제가 안 해요. 왜 확인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상처받을까봐 안 해요. 다 읽겠거니 믿고 살아가죠. 어떻게 그걸 다 확인하고 살겠어요. 그죠? 예, 근데 저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다 공부한 다음에 다섯 장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할 때 그거 보면 다 되겠죠. 얼마나 도움. 근데 여러분들에게 거기까지는 증거하지 않고요. 제가 팔로우업 하면서는 한 두 장 정도, 세 장 정도.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진보겠어요. 여러분들 설교 공부한 다음에 써본 적 별로 없잖아요. 이걸 다 써보세요. 한번. 제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은 이렇게 해요. QT에도 많이 나오는 거. 내가 안 해도 다 배워. 퍼스널하게 하십시오. 내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인가? 그 다음에, practical하게. 지금, practical 하는 건 뭔가 하면요. 내가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를 점검할 수 있다면 practical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뜬구름 잡는 해석을 한 거예요. 믿음이 좋게 해주십시오. 이런 적용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다 믿음이 좋기를 원해요. 그럼 좋은 목적이 어디 있어 지금 어디까지 좋은 새벽기도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가면 믿음이 좋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가는 사람 믿음 안 좋은가? 저도 목사니까 새벽기도예요, 솔직히. 어려워 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요새는 6주 한 다음에 7주 쉬기로 했어요. 40일 한 다음에 한 주를 쉬었는데 이 40일은 어려운 게 중간에 하루 쉬면 또 어디다 채워놓아야 되잖아요. 일주일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과 의논을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도 다 저를 닮아가지고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6주만 하고 7주째 한 주 쉬고 또 시작하자. 아, 저도 편하고 권사님들도 편하고 새벽기도 많이 안 나오시거든요. 젊은이들도 어렵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내가 오늘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지켰다 안 지켰다 내가 평가할 수 있다면 프랙티컬하게 여러분들은 적용한 겁니다. 이렇게 읽어나가세요. 이렇게 읽어나가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고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읽을 수밖에 없어요.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스몰 그룹을 해가지고요. 그거는 이것이 되게 싫어했어요. 본문 성역 공부. 그거는 주제별 성역 공부 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모아놓은 것은 무슨 얘기했냐면 이번 주에 지은 죄를 고백하십시오. 고백하는 거예요. 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세 번씩 그 감옥을 방문하십시오. 그러면 했습니까? 이건 프랙티컬 하잖아요 지금. 그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야단을 쳤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냐고. 그래서 이제 겁이 나서 못 나오잖아요 그 모임에. 세 번 못 나오잖아요. 그럼 저기 퇴거를 시켜버렸어요. 이 감리교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감리교가 커졌다 그래요. 저도 감리교 목사거든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떤 분은 뭐 예배 시간에 늦으면 문을 닫아놓는다 그러죠. 전 마음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또 광고 시간에 얘기를 해달라고 이제 까탈스러운 권사님들이 계세요. 녹음하는데 권사님들은 안 듣지. 그런 목사님 예비 시간에 제발 일찍 오라고 좀 광고 좀 해달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오시는 분들은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러면 광고 시간에는 늦게 오신 분들이잖아요. 다 늦게 온지 아는데 거기다 대고 광고하면 그분들 일부러 늦었겠어요. 이유가 있어서 늦었겠지. 습관이긴 해요. 그죠? 습관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막 가르쳤어요, 막. 예,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랐나 봐요. 저는 공동체적으로 하진 마세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상처받고요. 세상에 상처받는데 교회까지 상처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요즘 다 똑똑해가지고 마음에 다 느껴요, 우리가. 대신에 나한테는 적용하세요. 온유 내강이라 그러죠. 외유 내강. 그래서 겉에다는 부드럽게 하고 젠틀하게 하더라도 나한테는요, 아주 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종종 쓰는 건데 제가 젊었을 때, 군대 제대했는데 그때도 예쁜 분들이 있었어요. 예쁜 분들이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군대 제대하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40일 동안만 예쁜 분들을 내가 보지 않고 살겠다. 참 엉뚱한 그 파서블 하지 않은 걸 했어요 제가. 그래도 그러냐면 내가 또 보면 그 내가 하는 거잖아요. 예쁘고 다 내가 알잖아요. 내가 보면 하루를 금식하겠다. 파서블 하지 않은 걸 했어요. 어느 정도 지켰어요 제가. 예, 금식은 지켰어요 제가. 근데 눈에 자꾸만 들어와요. 군대 제대했는데 안 들어오겠어요. 그저 한참 20대 초반인데 저는 빨리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이로 25세에 결혼했나?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대학원에 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애도 대학 다 졸업했어요. 얼마나 홀가분해 일찍 결혼하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실제적이고 근데 파서블한 거 하십시오. 그 다음에 possible 하다는 건 뭐냐면 나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쭉 옛날에 나갈 거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일주일 앞에 거 하십시오. 한 달 앞에 거 하십시오. 적어도 1년 안에 것을 가지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큰 본문을 정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을 한다면 그건 크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 다음에 이 적용한 것이 눈 굴리듯이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아, 오늘 적용한 끝이 아니라 계속 눈 굴리듯이 커져야 돼요. 이게 뭐 주어한다 그러죠. 성숙한다 그러죠. 자라간다 그러죠. 그래서 적용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쭉 자라가야 돼요. 렉처 디비나라 거룩한 독서라는 게 있어요. 중세시대 때 있던 것들인데 요즘 와서 많이 이제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묵상을 곱씹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 속에서 아주 편안하게 쉬고 안식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둘로 나눠서 하십시오. 관찰을 한번 해놓으시고 해석과 적용을 이틀에 하십시오. 파트 1, 파트 2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관찰 해석하다 오면 적용할 때는 아 지루하거든요. 지금 드라마도 봐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적용이 너무 건성으로 돼요. 꽃은 적용인데 적용을 따로 띄워놓으십시오. 왜 관찰 해석 월요일날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 있잖아요. 10번을 읽었는데 안 읽겠어요? 그럼 화요일과 수요일날 곱씹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적용을 하면 풍성한 적용이 돼요. 적용을 다 한 다음에는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가만히 계세요. 침묵하면서 기도하세요. 다 여러분의 스위치를 끄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RPM을 낮추라 그랬어요. RPM 낮추는 것 같고 지금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위치를 다 끄세요. 삶의 스위치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존전에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온갖 잡다한 생각이 다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분이 가질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시간 보면 1분밖에 안 지나갔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다가 10분이라고 알람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럼 이거는 어쨌든 눈 안 감을 뭐 길을 쓰더라도 10분은 참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못 참아요. 성질 급한 사람은 다 됐나 보면 5분 지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안 해요. 적용이요. 이 묵상을 하지 않으면 적용이 말씀이 내재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묵상 훈련을 교회에서도 많이 안 하죠. 예, 많이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들어왔다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바위에 뿌려진 씨앗과 똑같아요. 잘 기쁨으로 받는데 이것이 그냥 뿌리를 못 내리고 말라 죽는단 말이죠, 말씀이. 이것을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쭉 묵상을 해나가세요. 아, 그 다음에, 아,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액션 플랜이죠. 우리가 이 삶을 적용하고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1, 2분 정도 침묵으로 시작을 합니다. PBS의 지적인 활동을 잠시 중지시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찰 해석 적용하면서 굉장히 여러분 어렵습니다. 머리 아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 듭니다. 진짜 해보세요. 한번 그 과정을 곧들어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중지시키고요. 이 묵상에 하는 시간에 와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을 해도 좋고요. 근데 묵상을 위해서 정한 본문을 세 번 정도 소리내서 꼼꼼히 또박또박 읽습니다. 오늘날 공부한 본문 있잖아요. 얼마나 깊이 읽어지겠어요. 관찰과 해석과 적용을 한 다음에 읽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다 했다면 여기서 지금 묵상하면서 읽는 본문은요, 굉장히 풍성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땅으로 말하면, 가뭄이 촉박한 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보슬보슬한 땅을 읽는 것입니다. 예, 머리 오랫동안 안 감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그냥 떡이지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싹 감으면 그 샴푸 린스까지 하면 아주 머리가 그냥 부드럽게 되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희 교회에 로봇 청소기를 지금 사다 놨어요. 우리는 제가 청소해 조그만 교회니까 제가 청소하는데 권사님들이 목사님 청소하는 게 안 됐는지 로봇 청소기를 사다 놨는데 와, 이 친구가 보통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가는 데 없이 다 일하고요. 가는 데마다 줄이 쫙 나는 거 있죠. 배큐 할 때는 거기가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떡이 지잖아요. 이 친구가 다 다닌 다음에 제가 새벽 기도할 때 가면 보슬보슬합니다. 이게 다 이렇게 카펫이 일어난 것이죠. 아마 묵상을 관찰해서 적용을 한 다음에 여기서 세 번 정도 읽을 때는요. 말씀이 정말 이렇게 살아나 있을 거예요. 딱딱한 말씀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예. 네. 확답하길. 그 다음에는 PBS 과정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된 말씀의 의미를 머리에서 했잖아요, 우리가. 이 PBS 과정은 머리의 작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난도 합니다. 이건 머리만 커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걸 제가 강조하는 거죠.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는 그대로 따라 살기로 기도해요. 그 다음에 침묵으로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온갖 잡다한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막 많이 드러나요. 나중에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더 지저분한 게 있었구나. 이 구정물이 하나님 앞에 내가 쓰니까 이 구정물이 다 나타나는구나. 다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을 많이 하면요, 그 다음에는 정결한 마음이 올라와요. 여러분 속에 캄다운 됩니다. 아주 캄다운 돼요. 지금 힘드신 분들, 또 복잡하신 분들, PBS는 혹시 안 하시더라도 집에 가셔서 1분이나 2분 동안 침묵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삶을 위탁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쉼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PBS 하면서 가졌던 것들을 지금 머리에서 가슴으로 드러내고 이 가슴으로 우리의 손발로 옮기는 작업이 적용이고 묵상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예, 헬리나 오웬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 속에서 그리고 침묵을 통하여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우리는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곱씹고 소화하여 내 속에 살과 피가 되게 한다. 이것이 묵상이다. 예, 묵상 훈련 받아보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묵상 훈련 교회에서 받아보셨어요? 도움이 많이 되죠. 예, 묵상 훈련 많이 안 받으셨죠? 아, 이게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샬로우할까?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얇을까? 그죠? 얇을까? 생각을 하면, 이 묵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말씀 읽기도 안 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 읽기도 안 돼 있고, 연구는 더 안 돼 있고, 우리가 오손법칙 얘기하죠. 듣고, 읽고, 연구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뭐만 제일 잘해요, 여러분들이요? 비교적. 듣고 잘하죠, 듣고. 그건 잘하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유명한 목사님 설교만 들어요. 제 설교 같은 사람은 듣지도 않아요. 그죠? 예. 그런데, 괜찮아요. 그래도. 듣는 건 잘하는데, 읽는 것도 그래요. 읽는 것도. 여러분, 셀폰에다가 성경 앱 깔고 읽으십시오. 저는 샤핑하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집사람 샤핑할 때 차에서 성경 읽고 있어요. 또 이제 맨날 읽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집사람 갱년기인데. 그러면 세 번 중에 한 번은 카트를 갖고 다니면서 있는데 거기서도 읽고 있어요, 제가. 그래야지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 그럼 제가 자꾸만 눈치 줘요, 거기다가. 읽으십시오. 읽어야 되고. 또 우리 연구하는 공부했고요. 정말 지금 묵상이에요, 묵상. 보세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고 되새김질하고 그다음에 곱씹고 소화하고 내 속에 살과 피가 되게 한다. 말씀이 이 정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사람이라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 말씀을 가지고 내재화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견고한 신앙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을 했겠죠. 예. 그 다음에는 침묵이 없으면 우리 내면의 길잡이가 될 수 없다. 묵상이 없으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말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제가 이

0: 여러분들이 내가 한 번도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네 번 정도만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다음 주부터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설교 강의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코스에서 한 것들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핸드북이 있어요. 핸드북은 다 읽을 수 없어요. 50페이지쯤 되거든요. 근데 갖고 있으면서 레퍼런스로 보시면 돼요. 아, 해석이 뭐라 그랬더라? 해석 부분을 보면 그 해석이 잘 나와 있어요. 사전처럼 보시면 되거든요. 다 보내, PDF로 되어 있으니까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선배는 그걸 가지고 6개월 동안 했답니다. 전 100명씩 뭐, 그때 많이 오셨어요. 코스타에 오는 숫자가 많았어요. 저희가 그냥 10%는 들어오거든요, 제 강의에. 그럼 그분들이 100명씩 시작하는데, 6개월 후에는 5명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재밌게 했고요. 예, 그분들 제가 이름도 기억할 만큼 그래요. 예, 근데 한번 저한테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스템을 이제 지금 맛보기로 보여드렸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숨은 보아 캐내기. 은을 구하는 것과 같이 그것을 구하며 보배를 찾는 것과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있는데 여기에 보배를 히든 트레저라 그랬어요. 숨은 보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꼭 성역 공부하기 전에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Wonderful things. 하나님이 다 숨겨놨다니까요. 예, 그 야유회관 보물 찾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그 사람 포대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근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왜 이렇게 건성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 얼마나 우리가 눈을 막 크게 뜨고 막 그냥 야, 이 안에 보물이 뭘까 막 뒤도 보고 살펴보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야,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할까요? 제가 오늘 얘기 안 했지만 이 성경 말씀은 연애 편지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연애 편지라고. 하나님 여러분 연애 편지 썼어요, 자매한테. 자매 연애 편지 비고 자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연애 편지 잘 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 연애 편지 얼마나 자세히 읽어요? 갖고 다니면서 읽고, 뭐 아무개에게 하면 이게 왜 썼을까, 뭐 결혼하자는 건가, 뭐 썸에서 끝나는 건가, 뭐 밀당인가, 막 그 헤아리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쓰셨을까? 하나님 마음 뭘까? 아, 또 이 말씀하신 건 이유는 뭘까? 막 그런 어떤 그 이모셔널한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거든요. 네, 혹시 궁금한 것이나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1: 엑서사이즈 할 때요. 네. 혹시 추천하시는 뭐 복음서라든지, 네, 조금 더 쉽게 저희가 처음부터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0: 네, 제가 다 드릴 거예요. 네. 제가 다 드리는데 지금 어떤 걸 갖고 할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이렇게 세 개를, 아까 문학 양식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제보문 하나, 소설 제보문, 바울서신 하나, 복음서 하나, 그 다음에 예언서 하나. 그래서 한 세 번, 네 번 정도만 하려고 그래요. 오래 하면 서로 지쳐요. 예, 그래서 네 번 정도만 딱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없으면 강의를 잘해서 질문이 안 된 건지, 이게 참.
1: 네. 네. 쉬운 성경을
0: 하는
1: 거예요.
0: 네.
1: 쉬운 성경이 좀 더 해석이, 이해하기 더 편하게 돼 있어서, 그런데 그거 읽으면서 이렇게 뭐랄까 주석을 많이 네. 이렇게 보는 게 좋은가요? 네.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새 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0: 네, 그렇죠. 그게 아까 말했잖아요. 막 얘기하다 보면 그것도 재밌어요.
1: 네네.
0: 본문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 가고 학자들의 얘기와 얘기를 막 즐기고 있어요 여기서.
1: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약간 세심하게 네. 주석을 보는 단계를 조금 뒤로 미뤄야 되냐.
0: 네.
1: 이제 처음 접근하려고 할 때 네. 두세 가지만 보고 그냥 짧게 넘어가는 게 좋은데.
0: 네. 여기서 쉬운 성경을 읽을 것인가 다른 성경을 읽을 것인가를 얘기한다면 그 영어 성경 속에서 히브리어하고 아까 헬라로 쓰였다 그랬죠. 거의 한 7, 80% 싱크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를 원어를 몰라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원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아주 리터럴하게 문자적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ESV라는 성경입니다. 많이 읽죠, ESV. 그래서 NASB가 있었는데 ESV가 훨씬 낫습니다. 훨씬 그걸 보완을 했고요. 거의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이거 읽으시면서 이건 원어가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게 되어 있으니까요. 쉬운 성경을 가지고 귀납부적 사용을 할 때는 레퍼런스로 사용하지만 개역개정이 원문에 가깝습니다. 네, 개역개정이. 잘 했어요. 중국말도 했거든요. 이거 중국어로만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개역개정으로 하고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을 레퍼런스로 사용하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예언서 같은 경우는 개역

0: 전제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쉬운 성경으로 접근을 하고요. 주석에 대한 얘기는 이따 자매님 해석에 대한 다음 강의 들으시나요? 혹시 안 드시나요? 그러면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주석에 대한 것들은 천차만별이에요. 주석이요. 저는 이따 해석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주석까지 가기에는 좀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ESV 스터디 바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데 킨들로 사세요. 킨들로 사면 25불밖에 안 해요. 특히 조장님들은 그거 하나씩 장착해놓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질문 나오면 얼른 보면 거기 한 50-60%는 해결을 해줘요. 거기가 해설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뭐죠, 이렇게 설명한 거 있잖아요. 인트로덕션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ESV 스터디 바이블 정도로 공부하셔도 제 입장에서는 감지덕지입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신다면 저기서 책방에 가셔서 짐 가방이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IBP 성경 배경주석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 배경주석은 뭐냐면 우리가 균열병성 연구는 그 당시에 타원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배경을 집중적으로 해놓은 성경이 배경성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랬습니다. 고대근동에는 이랬습니다. 얼마나 이해가 많이 되겠어요? 근데 구약 성경 신약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정도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제가 만나는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이 PBS를 처음 접했어요. 근데 이걸 갖고 왔어요. 그 배경성경을. 그래서 어떻게 갖고 왔냐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누군가가 선물을 했대요. 이 두꺼운 배경성경을 뭐에 쓰는 성경인가 도대체. 그랬는데 PBS를 하다 보니까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이때를 위해서 그 예비하신 그 선물이 있었다고. 이 정도 돼요. 혹시 가서 사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많이 되시죠? 그건 좋은 주석입니다. 꼭 좋은 주석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한 분만 더. 예, 이래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난다, 여러분들은. 뭐 열망이 생겼어요. 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이메일 보내자.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이메일 찍고 받아보고 이제 그러면서 너무 재밌는데 뭐 일과 이거 하면서 이제 결심이 막 생겨요. 근데 조금 디서플린, 이것이 성역 공부가 습관이 되기까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가 정말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어요. 이만큼 있는데 제가 양심적으로 그린 거예요. 조금 여기까지 그려야 돼요. 여기 이만큼 그리고 저까지 조금 그려야 되는데 잘 균형을 맞췄는데, 저는 제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 꼭 이방법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열망과 결단과 기대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디서플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 말씀 공부한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사랑과 덕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나눈다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그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읽어지셨어요? 자세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그죠? 리프트.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올리실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이 독수리 복음서거든요. 요한복음은 위로 올라가는 복음서거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면서 하나님 마음까지 막 올라갔다가 또 땅으로 내려왔다가 하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들 또 이렇게 성경 읽기에 대한 개관, 방법론을 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스타에 오신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또 만나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읽는 방법론에 대해서 또 배우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PBS가 되었든 또 다른 방법이든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잘 읽게 하시고 또 잘 해석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 묵상함으로 인해서 정말 말씀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각자의 자리에서 살게 도와주시고 또 그곳으로 보낸 바 된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아있는 코스타의 모든 기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을지 또 어디로 보내셨는지 확인하고 기대하는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전해주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다윗 왕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첫머리에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대장부가 될 수도 있고 졸장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졸장부가 되는 데는 전혀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졸장부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장부는 반드시 힘쓰지 않으면 결코 대장부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잡풀은 심지 않고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지만 알곡은 심어서 가꾸고 정성을 기울여야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어떤 힘을 쓰고 있습니까?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베다니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임종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임종백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를 양육하여 온 세상을 제자 삼는 사역 비전으로 베다니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거라사 광인,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축사라고 하죠. 축사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전인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의 제목이 참 좋지 않습니까? 옆에 분에게 전인 건강 하세요. 축복합시다. 전인 건강은 무엇인가? 또 전인 건강은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동화 한 컬레가 지난주간 미국을 울렸습니다. 운동화 한 컬레.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화 한 컬레가 미국을 한 주간 동안 내내 울렸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컬러가 분명치 않아서 뭐 진흙이 묻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투성이드가 된 운동화입니다. 이쪽에 좀 새까만 게 여기 하얀 거기 그게 피투성입니다. 피로 얼룩진 운동화입니다. 이 운동화는 올란도의 외과 의사 조슈아 코르샤의 운동화입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 두 주 전 주일날, 이 주일날입니다. 술집에 교환이 침입을 해서 54명의 피를 흘렸습니다. 무고한 생명들 54명의 피를 흘리고 계속 환자들이 들어오니까 그날 새 운동화를 며칠 전에 신고 출근을 했는데 외과 의사니까 많은 그 환자들이 피투성이 된 환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를 치료하다 보니까 자기도 몰랐답니다. 의과 선생님, 외과 선생님도 몰랐는데 퇴근해서 수술을 다 하고 사고를 수습하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새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저 피투성이 운동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게 미국 전역에 퍼져가지고 많은 미국 시민들이 이 운동화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미국을 울린 이 운동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거, 사람은 소중하다고 하는 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 여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제정신 가지고 무슨 우리가 사슴 한 마리 치워서 죽어도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드라이브 하다가 다람쥐 한 마리 안 치려고 저도 무척 길 피하고 잘못하면 사고도 날 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진 그 사람을 사고도 아니고요, 그냥 우연이 아니라 가서 일부러 막 총으로 무슨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종교도요, 우리는 예수 믿는 기독교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천당에 가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이 제정신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기입니다. 광. 뭔가 뒤에서 조정하는 그 세력, 배후 세력, 광기가 있어서 뭔가 이런 일들이 난무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실체를 직시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배후 세력이,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그 말씀 앞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가정 깨트리고 그렇게 혼란한 세상 만들고 음란한 세상 만들어서 가정 다 바람에 날려가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배후에서 그 사탄은 그래서 악령, 악한 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의 실체를 우리는 이 본문을 다루면서 제가 자주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런 얘기 자주 하는 것도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가능한 이 본문이 아닌 이상은 특별하게 저는 경계하면서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 이것은 장난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의 남양 특집. 여러분, 괜히 뭐 스릴하고 그다음에 뭐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괜히 귀신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귀신, 마귀 그리고 사탄 이렇게 험난한 짓을 하는 여기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
멀쩡한 청년, 이 사람 나이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가정이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낳고 난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가라.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가정에 있어야 될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온몸을 쇠사슬로 묶고 빨개벗고 괴성을 지르면서 밤잠 안 자고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거,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광기입니다. 광기. 사탄이 그 심령에 그 막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그렇게 조절하고 그를 그렇게 광야로 내몰아서 무덤 사이로 내몰아서 그렇게 괴이한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 신앙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아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구나. 영적인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우리 배단이 교회 성도님들 같은 분들, 이분들 이런 분들은 더욱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아 지금 영적인 전쟁이구나. 마귀가 사탄이 그 졸개들, 귀신들은 졸개들입니다. 사탄이 마귀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수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병력들을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온 동네를 쏘다니면서 음란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또 교회 와서는 교회를 파괴하고 불신과 불만과 불안과 불화를 조정해서 교회를 파뜨리고 또 신앙에서 떨어져가게 하는 이 악한 세력, 우리를 믿음에서 교회에서 주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이 악한 세력과 우리는 싸움 중이다. 이라고 전쟁할 때 미국은 지금 전쟁 중에 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 이것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건 리얼리티, 실체입니다. 실체. 그래서 이것을 바짝 정신을 차리면서 우리 기도해야만 아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구나. 가정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남편이 사탄이고 아내가 사탄이고 자녀가 사탄이고 그다음에 또 부모가 사탄이고 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사탄입니다. 우리 사람은 사탄이 아니에요. 혈과 우리가 싸움은 혈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뒤에서 어떤 사람을 조절하고 있는 배후 세력 마치 음주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았지만 운전자를 조절하는 것처럼 사탄이 충동질을 줘서 나쁜 분노의 충동질, 참을 수 없는 그런 충동질, 인내하지 못하는 충동질, 또 성적인 나쁜 충동질을 줘서 이 세상을 파괴하고 윤리를 파괴하고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 실체를,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냥 몽롱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열심히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몽롱해서 까딱하면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곤두박질하고 시험 들었는지 아십니까? 누가 보면 22장에서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못값으로도 하려고 너를 충고했으니 밀이란 건 뭡니까? 밀이란 건 그 키위에 위에 있으면 그 키위에 밀이 있으면 그 까부는 사람이 이렇게 까부는 대로 밀이 거기서 뛰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가 이렇게 배후 조절하고 광기를 동원해서 예, 이렇게 광기를 자꾸 까불리듯이 그 시몬이도 예수님의 제자도 뭡니까? 까부르려고 충고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까부로 하려고 너를 충고했으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근신하고 정신이 바짝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 사탄의 그 역사, 사탄의 실체를 몽롱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저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하는 거고 어떤 분이 하는 거고 어떤 분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실체를 직시하고 파악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실체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를 까부르려고 하고 그 광기를 몰아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술 먹여놓고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균형입니다. 건강한 영적인 균형감각. 아, 사탄의 실제는 있지만 나는 지금 우리는 사탄과 싸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할수록 선교를 더 많이 하려고 할수록 우리가 교회를 짓고 사람을 세우고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할수록 사탄은 강하게 도전하고 대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직시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을 꺾고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라사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광인 미쳐 귀신이 들려서
좀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이런 사람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5장 1절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디죠? 거라사 지방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거라사, 이 거라사는 옛날에 그 뭡니까? 데가볼리 지역, 그 로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이 거라사가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이 거라사 지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주관자, 우리 주님이 다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는 사탄이가 이 세상을 주관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을 가리켜서 세상의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동안, 오시기까지 그냥 여기서 조금 까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까부는 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광기를 주입받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심지어는 예수 믿는 우리한테도, 주의 종한테도, 하나님의 사람 제자한테도, 시몬한테도 밀가루도 하려고 했잖아요. 주님의 교회에도 이것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는 거라사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 이 세상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사탄이가 그리 광기를 집어넣으려고, 어느 틈새만 있으면 광기, 그 미친 기운을 집어넣어서 제정신을 빼고 그 사탄의 광기를 집어넣어서 활동하게 하려고 틈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완전히 밥이에요. 완전히 밥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이것이 날름대리고 거리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게 없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이 거라사 지방에 오셔서 그 6천 여기 군대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을 제압하고 귀신을 제압하고 8절에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뭐하라?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이제 끄집어내고 내쫓지 않습니까? 그때 자신의 정체가 탈루가 됐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 미쳐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미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가서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다. 그것이 이제 탈루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정체를 다 밝히잖아요. 폭로시키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말은 지난주도 잠깐 지나갔는데 레기온이라는 로마 군대 그 단위의 명칭입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소대, 중대, 대대, 연대, 그다음에 사단, 군단. 하여튼 이렇게 그 로마 군인의 그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단위인데 레기온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단과 같은 거, 6천 명 정도의 병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멀쩡하던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귀신, 사탄의 쫄개인 귀신이 몇 마리나 들어갔어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6천이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돼지는 2천 마리 안 들어 들어갔습니다만은 실제로 레기온이라는 그 단위는 6천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많은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끄떡하면 그 사람 속에 그 광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리 6천 명의 군단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6천의 그 많은 병력, 마귀 병력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 귀신들은 물러가고 광기는 물러가고 세상은 전인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 건강한 세상, 건강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에 오셔서 그 한 사람 속에 6천이나 들어갔으니요. 최소한도 돼지한테 들어간 게 2천 마리가 몰살했는데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그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제정신을 다 놓고 지금 귀신이 시킨 대로 하는데 아니 지금 최소한도 6천 내지는 2천 그 띠가 들어갔으니 얼마나 피폐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망가진 삶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complete health 그래서 전인건강이라고 한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사람 건강이 완전히 망가졌지만 주님이 오시니까 다 새롭게 복구되고 회복되고 전체가 건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건강을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34절 특별히 그 마가복음 5장은 전부 다 회복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오늘 1절에서 20절 다음 주에서 15절 20절의 말씀 나누는데 그거 끝나면 야이로의 딸 고치려 가시다가 열두의 혈루증 앓는 여인 고치는
그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다 고쳐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5장 34절이에요. 끝에 부분만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주신 건 평안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 처녀가 잉태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는 평강의 왕이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예수님이 오시면 먼저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열두의 열증 앓는 여인을 다 고쳐주시면서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에 붙들리지 말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주일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전인이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기를 완전히 제거했어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속에 있는 광기가 완전히 제거되고 온전한 건강, 전인 건강,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여기 말씀에 나오는 대로 전인 건강은 무엇인가? 온전한 건강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으로 그 전인 건강을 누리는 전인 건강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전인 건강,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셨는데 어떻게 이 건강한 모습, 전인의 건강한 모습을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전인 건강은 무엇인가? 온전한 건강은 무엇인가? 첫째로 오늘 15절에 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피폐되고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건강하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전인 건강은 뭐냐? 15절의 말씀에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앉았다는 말이 맨 뒤에 나오죠? 그렇죠? 옷을 입고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앉은 것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오리지널 성경은 이 앉은 것이 sitting 그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이 세 말 중에서. 그게 오순을 바꾸면 의미가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성경대로 이것을 첫 번째로 다루려고 합니다. 전인 건강.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건강을 얻으면 첫째는 뭐냐면 안정을 갖게 된다. 뭘 갖게 돼요? 예. 이 사람이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병이 다 마귀 들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마귀가 결국적으로 많은 이렇게 불행과 세상에 나쁜 것을 초래하지만 정신병이 전부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보기는 애매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정신병, 요즘은 정신병이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조현병. 바로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안정하지 못하고 앉아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앉아있어요. 옛날엔 서서 그것도 뭐 좋은 데 돌아다닌 게 아니라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녔나요? 귀신, 정말 귀신은 무덤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남양터집, 그 귀신들 나오는 데가 다 공동묘지 뭐 그런 데 아닙니까? 이거 귀신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이에요. 아, 무덤가에 살면서 머리도 막 수부룩하고 옷을 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옷도 안 입고 몸은 뭘로 막 칭칭 감아져 있나요? 아, 그 쇠사슬 체인으로 감아져 있죠. 머리는 산발했죠. 세수라도 했겠어요? 그 해괴한 몰골, 그것만 봐도 아마 보통 정상인들이 그 모습만 봐도 남양특집 영화만 봐도 막 우리 못 보잖아요. 그런데 말씀입니다. 현실로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바로 그런 안정이 없는 그런 사람,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분유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 자신이 지금 괴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자기도 지금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불안석하고 불안하고 요동치고 뭐 자신의 괴로움의 표현을 잠 못 자고 좌불안석하고 불안정한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그 축복, 치유, 불안정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많은 이 사람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마음의 안정함을, 평안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도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주관자, 마귀가 어떻게든지 광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스러운 마음을 밀어넣어주지만 예수 앞에 나올 때 그 염려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다 물러가고 평안하고 안정된 심령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임종백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S는 이주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매주 함께 묵상하고 암송하실 암송요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멘트를 통해서도 매시간 알려드리고 있는 이 요절 말씀은 BBN 한국방송 웹사이트 왼쪽 하단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빛과 등불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암송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러한 중요성을 따라서 제 방송에서 매주 보내드리는 2주의 좋은 소식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 속에 기록된 말씀은 언젠가 필요한 때에 적절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 마시고 그 성령님만이 주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미혹의 영에게 틈을 주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닥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잡고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틈을 내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살짝살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미신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신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0: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진정 영적인 스승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령님이신 것이죠. 본문 26절을 우리가 읽지 못했는데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든 강단에 세우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든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든 우리를 진정 영적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 시대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어느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설교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비서가 목사님 방을 찾아갔는데 문이 닫혔는데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대화 중인가 보다. 아, 대화가 길어지는구나. 한참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 나오니까 또 가서 문에다 귀를 대고 대화를 엿들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당신이 안 나가시면 나도 안 나갑니다. 도대체 이 목사님은 누구와 대화하는 것일까요?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강단에 나가진 않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비서가 하도 궁금해갖고는 문을 살짝 열고는 목사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이 혼자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기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는 다 했지만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가지지 않는다면 저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부족한 중에 전하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설득당하려 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비치기만 하면 우리는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떴다 감았다 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눈은 성령이 오셔서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일루미네이션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눈이 만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듯 마음의 눈이 신령한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예배 때마다 항상 이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서 성경 봉독과 설교를 시작하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기도입니다. 너무나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수많은 우리의 죄악을 개수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우리를 주의 성령을 통해 거룩하신 가르침을 바르게 받고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이름의 영광과 존귀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먼저 기도하고 성경을 공독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먼저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에 성령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그래서 우리로 회개케 하고 그래서 삶을 변화시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님 의지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면 반드시 먼저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세영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실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위로와 필요한 회복과 필요한 뜻과 때로는 찔림과 치유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 가운데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시간 그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해야 하는데 그렇게 체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낮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만이 참된 선생님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자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사실입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구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는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을 가르쳐 또 다른 보혜사는 말을 썼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먼저 그 예수님도 보혜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보혜사 무슨 의미입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가르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보면 남을 위해서 나타난 자, 혹은 돕는 자, 혹은 위로자, 혹은 중재자라는 뜻이 있는데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counselor, 상담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정확한 의미일까요?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보혜사란 말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한자어의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헬라어 성경의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다 담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하면 성자,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모든 사역과 역할을 다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는 까닭은 지금까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됐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반드시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과 매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히 돕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성령 받고 회개하여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늘 그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 감정과 의지대로 판단해서 자꾸 내 고집과 내 뜻대로만 행하려 한다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행동은 마치 예수를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 믿는 자처럼 살기 위해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대작을 쓴 영국의 청교도 신앙가 존 번연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감옥 중에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몰래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서 사모님과 식구들을 잠깐만 만나고 오십시오. 그래서 존 번연 집을 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도 성령님은 여러분의 신앙 양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신앙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은 조금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잠깐 집에 다녀오는 것이 뭐 큰 잘못이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엄밀히 보면 불법인 것이죠. 예, 성령님은 그것조차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편리나 우리의 단순한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대로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령한 마음으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무슨 의미일까요? 진리의 영.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본질과 대표적인 사역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이에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에게서 나오셨고 성도인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은 진리의 영이라는 말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미혹의 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미혹의 영이 하는 일이 뭘까요? 미혹의 영은 거짓 선지자들 속에서 진리를 왜곡하고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그러므로 결국 사람들을 죄악의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도는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무엇이 성령의 역사냐, 무엇이 미혹하는 영의 역사냐 분별하여서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려 하는 그것이 바로 미혹의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기록된 성경의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직 예수만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말씀을 전해도 설교자만 나타나고 그래서 설교자만 영광을 받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씀을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버려버리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은 우리 가운데 아주 교묘하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를 위하게 되는 일이 바로 대표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유요, 목적이요, 결론적인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닮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참된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주장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 마시고 그 성령님만이 주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미혹의 영에게 틈을 주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닥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잡고
3: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틈을 내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살짝살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미신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신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찾거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거나 혹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기도를 한다면은 사탄은 그 미혹하는 영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속으로 틈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진리에 관한 히브리적 개념은 불변성, stability, 확고부동, firmness, 확실성, reliability와 같은 이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엇보다도 그 일이 진정 어떤 일이냐 근본적인 그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며 우리로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진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참된 문제 해결점을 찾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나라여금 이 일의 진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이 거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서 우리는 진정 문제에 참된 해답을 얻고 해결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넷째 우리 주님은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 예수를 믿는 그의 참된 제자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반드시 그를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그러나 진정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남은 그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자신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지 못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19장 2절에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받았느냐. 왜 그럴까요? 사실 믿는 것과 성령과는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에 4절로 6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안수기도라는 것입니까? 방언과 예언을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4절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과 성령, 성령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성령은 믿는 자 속에 거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 성령의 내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라는 말로 성령과 성도와의 밀접한 관계를 점층적으로 강조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며 동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가질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기쁨인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어찌 더러운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천벌을 받을 만한 일인 것이지요. 예, 자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벌하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멀리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결치 못한 생각과 삶으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구석지에 몰아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이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날마다 거룩하게 힘쓰므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성령께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늘 성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하냐 못하냐 이것의 관건은 그냥 무당처럼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 안이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하느냐에 달려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순결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 위해서는 늘 회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일에. 아무리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토설한다 할지라도 그 죄악을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떼어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호세아 7장 14절은 말합니다. 성심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8절로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도울 리가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예수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또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함은 곧 예수와 동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 안에 또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신비한 영적 연합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러면 예수와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영적인 연합의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20절은 그날에는 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날은 어느 날일까요? 성경을 보면 1차적으로 이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또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또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의미는 바로 지금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우리가 그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소망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 오늘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도 마치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처럼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더욱 평안과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이유는 27절에서 한마디로 요약되고 있는데요.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를 몰라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받는 고통을 몰라주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이유와 목적과 그 고통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은 참된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것이 참된 평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또한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도님들을 모시고 랭캐스터에 가서 지저스라는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뮤지컬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눈물 흘리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넘어진 자, 절망 속에

0: 속에 빠진 자를 찾아가서 사랑으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뮤지컬이 처음부터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뮤지컬을 통해서 또다시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더욱 연약한 자를 돌보는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은 귀찮고도 깨름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이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냥 깜짝 놀라서 뒤로 다 자빠지고 나자빠지고 도망을 가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누가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대감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항상 기다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가 오실 때 반가이 맞이하였고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다만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잘못된 종교인들을 향해서는 아주 무섭게 책망하며 정죄하며 경고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라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하라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죄인을 정죄함으로 심판하여 영벌에 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기꺼이 그 부끄럽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벌거벗기고 채찍에 맞은 몸으로 친히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모든 인생들의 모든 치료와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에 오늘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는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언제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힘든과 고통 가운데서도 늘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만남으로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에 성령이 인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성령은 하나인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늘 존재의 의미를 물어봅니다. 어떤 인생을 살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가정을 가지기 위해서 알맞는 교육을 받고 도전을 주는 직장을 가지고 돈을 충분히 버는 것이 인생을 가장 완전하게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이루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존재의 이유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기다려 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이혼이나 실직, 실패, 우울증 등 삶의 큰 상실감 가운데서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BBN 한국어 방송 복음대화방으로 초대합니다. 저희 BBN 사역자들은 여러분이 고민에 경청하며 함께 기도해드리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홀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대화 내용은 비밀 보장됩니다. 복음 대화방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www.bbn.org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www.bbnchat.org입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47번째
1: 자자 다 나눠졌네?
2: 응.
1: 다 했으면 어서 들어가자고
2: 아유 네 다 나누어졌는데 아직 안 온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1: 아유 누가 안 온 것 같디? 예, 확인해보라고
2: 예.
1: 아, 가만
2: 어?
1: 길고기 어머니 안 온 것 같은데
2: 예.
1: 응? 기르티?
2: 아유 무슨 일이래 생긴 것 아니네 이거 아이고 고조 혹시 들킨 거 아니네?
1: 아유, 가보자
2: 아이고 예.
3: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만. 에? 벽에다 방을 붙이는 것까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건지 이런. 이거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봐, 벽에 있는 것들 다 뜯어내. 에? 아이고 덥다. 가만, 저건 또 뭐야?
0: 일본 경찰 겐조가 발견한 것은 산정현 교회 안여사였다.
3: 지금 뭘 들고 다니는 거야? 에? 옆에 들고 있는 게 모두 벽보란 말인가? 그렇다면 저걸 그냥 저 당신 이리 와! 어?
2: 예, 저요?
3: 그래, 당신. 아이, 그건 뭐야, 그거?
0: 한편 일행들은 길보검을 찾고 있었는데 호각 소리가 났다.
1: 아니, 이거 외놈들이 호각 소리 아니네.
2: 아유, 응? 길기 말이야. 어디네, 어디네. 가보자.
1: 이쪽에서 들렸어. 가보라. 자. 저기
2: 아이고.
1: 길복 어머만이네.
2: 아유 길에 맞는 것 같구만이.
1: 어.
2: 아이고 이거 걸린 것 아니네. 큰일이구만이 큰일. 아유.

0: 자, 예정.
1: 자, 고기고 조심들 하라, 우수심들. 소금이래 돈이니까니 조심해야 하는 거이야.
2: 아, 예, 알겠습니다.
1: 아고 혼자 들지 말라, 힘이 드니까니 가시질라.
2: 예.
3: 아이고, 큰일 나시오, 장로님. 큰일이요, 큰일.
1: 아예, 아유, 왜들 기로십니까?
3: 저 길복이 어머니 잡혔습니다.
1: 아이, 뭐이가요?
3: 저 귀걸이에 저 나누어 주다가 잡혔다 이겁니다.
4: 유계준 장로는 길복 어멈이 잡혔다는 소리에 바로 현장으로 갔다.
1: 자, 어떻게 됐습니까?
3: 아이고, 지금 지사로 가시오.
1: 아니, 뭐요, 오드래요? 지사요?
3: 예.
1: 아이, 와, 조심들로 안에 계시고 소리. 어서 갑시다, 네. 어서.

0: 이러니까 이것을 나눠주고 있었다 이건가?
1: 예, 저 바로 이겁니다.
0: 어머, 이건 김익두가 온다는 거 아닌가?
1: 그렇긴 합니다만 뭔가 구린내가 나는 것 같습니다.
0: 구린내? 무슨 구린내?
1: 지난번에 유계준의 차가 뭘 나누어준 것도,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사경회를 알리는 것만은 같지 않습니다.
0: 아, 여자를 데리고 왔나?
1: 밖에 있습니다.
0: 데리고 들어와.
1: 자, 들어와.
2: 왜 이럽니까? 내는 뭐가 잘못했다고 이럽니까?
1: 입 다물고 이리 와. 앉아.
2: 내는 어? 잘못한 거 없이요.
0: 이 여잔가? 이것이 아주머니. 화난 대낮에 무슨 배짱으로 이런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있었어?
2: 내는 뭘 잘못했습니까?
0: 이게 뭐지?
2: 그거 우리 산정원 교회에서 사경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오시겠습니까?
0: 이봐. 그런 거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
2: 다른
0: 어?
2: 것이라니요? 그게 뭘 말하는 것인데 내래 다른 거 깨지고 있는 거 없습니다래. 그것밖에는.
1: 무슨 사경회 하나 이렇게 온 평양을 뒤집어 놓고 다니나? 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2: 이유요? 아, 기기야, 그 김익두 목사님이 내 오신다니까니 그렇디요.
1: 뭐? 김익두?
2: 김익두 목사님을 아십니까? 내래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꿈이었디요. 순사님도 오시라요.
0: 김익두 목사란 사람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 만큼 의단가?
2: 그게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주혜종에게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1: 이거 어떻게 하죠? 조사를 할까요? 아니면은...
0: 그래도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조사를 한번 해봐.
1: 그래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 어쩌죠?
0: 그땐 할 수 없지 않은가. 보내줘야지.
1: 그래도 그냥 보내긴 좀 냄새가 나는데.
0: 그러니까 조사를 하라는 거 아닌가? 조사를!
1: 예, 알겠습니다.

0: 어떻게 됐습니까? 길복 어멈을 만나보셨어요?
1: 아니요, 곧 조사 중이라 만날 수가 없다는구만요.
0: 그럼 그곳에 있기는 한 거고요.
1: 길한 곳 갔소.
0: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1: 그 다른 얘기는 아직 들리디가 않던데고.
0: 아니 그럼 아직은 발각되지 않은 게 아닐까요?
1: 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이디. 주여.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이윤정.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기준 장로 4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린이는 자기가 배운 것을 잘 예상하지 않은 곳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어린이가 어머니에게 배가 아프다고 말하자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내 위가 비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니 먹을 것을 만들어주마. 얼마 후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다가 컨디션이 안 좋았던 목사님이 머리가 조금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린이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마 목사님 머리가 비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머리에 뭘 좀 먹여보세요. 이 이야기는 물론 하나의 유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이 아프면 무엇을 해줘야 할까요? 영혼이 아플 때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그 빈 영혼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명함을 누구나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명함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사용되는데요. 저희 BBN 방송국에는 저희 BBN 방송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명함 크기의 ITL 전도 카드가 있습니다. 이 ITL 카드라고 하는 것은 Invitation to Listen이라고 하는 약자로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카드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이 카드를 나누어 줄 동력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시거나 이메일 korean@bbnradio.org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ITL 카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에 성령님께서 그 카드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심이 구름으로 나타나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또 구름이 머물면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더러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취하시는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분을 겸손히 따르는 자들을 사랑과 신실함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겔 41장에서 44장 말씀입니다.
1: 제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 문벽을 청량하니 이편 두께도 6척이요 저편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이와 같으며 그 문통의 광이 10척이요 문통 이편 벽의 광이 5척이요 저편 벽의 광이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청량하니 그 장이 40척이요 그 광이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통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2척이요 문통이 6척이요 문통의 벽의 광이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장이 20척이요 광이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광이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전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음으로 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워졌으나 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밑지대의 고가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전을 의지한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전 골방 3면에 광이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광은 5척이더라. 서편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광이 70척이요 장이 90척이며 그 사면 벽의 두께가 5척이더라. 그가 전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또 서편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장이 100척이요 전 전면의 광이 100척이요 그 앞 동향한 뜰의 광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뒤에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우편 다락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다락은 문통 안편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으로 가리웠고 창은 이미 닫히었더라. 문통 위와 내전과 위전의 사면벽도 다 그러하니 곧 청량한 대소대로며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위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식양은 이러하니 곧 나무재단의 고가 3척이요 장이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엽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치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 나무도 새겼고 전의 골반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2: 제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에 장이 100척이요 광이 50척이며 그 문은 북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퇴마루들이 있는데 한 방의 퇴마루는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한 방의 퇴마루는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광이 10척이요 장이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을 향하였으며 그 상층의 방은 제일 좁으니 이는 퇴마루들을 인하여 하층과 중층보다 상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이 3층이라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상층이 하층과 중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장이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장이 50척임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편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편 골방뜰 맞은편과 남편 건물 맞은편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편 방 같고 그 장광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편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편 길머리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양한 문 길로 나가서 사면 담을 청량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서편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청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1: 제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 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드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밤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취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인자야 너는 이 절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고가 1척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가우로 둘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고가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고가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12척이요 광이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장이 14척이요 광이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광이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나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취하여 전에 정한 처서 곧 성서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하나로 속죄 제물을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케 함과 같이 하고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수양 하나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와 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봉헌할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2: 제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좇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거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에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도계자 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 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해 할까 함이니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히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 수종들려 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무릇 새나 육축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에스겔 41장에서 44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3장을 들어가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때 그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이제 거지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영적으로 좀 바라보았어요.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지고 뭐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도 하게 되고, 그러지만 너무도 우리 가운데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안진뱅이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는지 나눠보겠는데, 3장 7절 말씀으로 나아가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죠? 직업은요? 의사였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의사 누가는 치유되는 이적을 기록할 때마다 다른 어느 복음서 저자보다도 상당히 자세하고 소상하게 기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느 기록자들 같았으면 그냥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 터인데, 일어났다고 기록하지 않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연약한 부분은 바로 발과 발목이었습니다. 8절로 가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뭡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뛰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리라고 보는데요. 이 말은 8절에만 두 번 기록되고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 3장은 매우 흥미있는 장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가 100%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외부로부터 온 이방인은,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아무도 없었다고요. 교회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과 함께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서 이방인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교회들이 생기게 되죠. 어쨌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과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땅끝으로 나아가는 일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날 성전에 올라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이 안진뱅이가 된 자가 뛰는 것을 보고 놀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뛰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뛸 수 있게 되자 그는 곧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고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한낮 안진뱅이 거린에 불과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바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보다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러한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절로 10절 말씀을 보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논란이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은 그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본래 안진뱅이였던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이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의사 누가가 우리에게 준 이 기록의 의의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오늘날 상당히 많다 하는 점이 되겠죠. 이어지는 11절을 봐보십시오.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곧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 외곽에 행각을 세웠던 그러한 곳,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회도 뭐 이런 모임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그런 자리였었다고요. 이러한 솔로몬의 행각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렸어요. 이때 그들은 도대체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한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당신들은 누구인지 아마 앞다투어서 묻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보고도 싶어 했을 거고요. 12절 봐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사람들아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는 아직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도 아직 없을 때였습니다. 미국 교회도 영국 교회도 아직 없을 때였습니다. 오직 교회라고는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적이 그 자신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임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밝힙니다. 그는 이 유대인 청중들을 구약성경으로 안내하는데, 베드로는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예언이 성취될 수 있었다,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예언 중 하나를 살펴보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만약 그들이 그분께 돌아왔다면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되지 않은 이유는 그 나라가 그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온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다면 너무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주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초청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베드로는 13절로 15절의 말씀과 같은 증언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게요.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번에는 부활을 언급하지 않고는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의 그 설교를 보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저 사람을 보시라고. 저 사람이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앉은뱅이였지 않습니까? 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낫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저 사람을 일으킨 겁니다. 계속되어지는 17, 18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저들의 과거의 행위에 대해 이제 저들을 분명한 태도로 취해야 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회개와 개종으로서 회개하라는 말은 그들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록된 말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메시지를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 볼까요?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그들이 이제 행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촉구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지 과거에 걸었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대적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고 단순히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그들의 삶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들은 그들의 과거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죠.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준비된 휴식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로부터 온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유쾌함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그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요. 이렇게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반드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가운데서 너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가운데도 유쾌함이 오게 되는 겁니다. 3장 21절로 모실게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승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어떤 사람들은 만물과 온갖 사람이 결국 구원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21절을 인용하는데 그러니까 본문의 만유의 회복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만유의 회복을 모든 악인과 선인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성경의 다른 많은 말씀들과 모순을 일으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단코 악인과 선인을 여러분 똑같이 취급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인과 선인을 철저히 구별하실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뭐랄까 좀 궁극적으로 다 구원받을 것 같으면 구태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와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또 우리의 믿음은 뭔 필요가 있어요? 다 구원하신다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만유의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뭔 뜻일까요? 그것은 모든 만물과 하나님의 모든 자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거든요. 로마서 8장 21절.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고 말을 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만유의 회복입니다. 3장 22절로 23절을 볼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저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랬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대심판의 위기에 직면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의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잖아요. 이때 100만 명 이상이 학살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단 말이죠. 나머지는 로마 제국 곳곳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 백성 위에 실제로 임하는 겁니다. 24절로 26절을 보실까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도구로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시기는 교회의 과도기입니다. 그들에게는 멸망 전에 메시아를 영접할 최종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기를 끝내 거절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파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하는 바로 결코 놀라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일을 수행해 나가시는 거죠. 자, 이렇게 3장을 접고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에서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즉 그의 설교로 약 5,000명이나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때 이제 드디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도계인들을 선동함으로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겁니다. 4장 1절 2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새로운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마침내는 그분을 체포하여 십자가에 그 죽음에까지 내어주었던 자가 누구였느냐 하는 건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여러분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분을 대적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바리새인 중 적지 않은 수가 이때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알고 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아마 바리새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수의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분명히 바리새인 중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또 바리새인들의 대다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극심했던 그들의 증오와 악이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자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교회가 생기면서 사도들이 부활을 널리 증거하자 교회의 큰 원수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자꾸 증거하는데 자기들은 부활이 아니거든요. 사실 교회의 가장 큰 대적자는 불신자보다도 같은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교파일 경우가 많다 하는 그런 기독교 역사의 증언이 있잖아요.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자유주의자가 그렇고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있는 이단들이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들은 현대판 사두개인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도 삶으로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러므로 당연히 부인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거죠. 그 당시 사두개인들이나 오늘날의 사두개인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활을 전하는 자를 대적을 합니다. 싫어합니다.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하고 훌륭한 분으로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셨던 분으로 그리고 좋은 말씀을 남기신 분으로 여러분들은 전파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만 하지만 전한다면 여러분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핍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일반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주님, 인류를 사랑, 그런 식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만약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셔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만약 여러분들이 전한다면 그 가운데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전하신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야말로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반발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나타나는 고난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이 그 사실을 전파했을 때 사두개인들은 그들을 붙잡아다가 공회 앞에 그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3절 4절 봐보세요. 저희를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모든 일은 베드로가 전한 설교에 뒤이어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만일 믿는 남자의 수가 5천인에 되었다면 여러분 여자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좀 노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숫자는 상당한 숫자가 되겠죠. 저는 사실 시몬 베드로를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비판하고 뭐 그 사람은 뭐 마지막 예수님의 가는 길에서 뭐 아니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지금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 능력 있는 쓰임을 받은 그 베드로를 사랑합니다. 이 집회는 무력하게 끝난 전도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한참 웃다가 끝난 그런 집회도 더더욱 아니었어요. 이 집회는 저녁 늦게까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그런 집회였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기를 또한 사모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세라는 말은 세상 끝, 마지막 때 그런 뜻인데 어제 오늘에 쓰인 말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시면 말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도 말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때는 1세기 때입니다. 지금은 21세기고 그러니까 1세기 때도 사람들이 이 말세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성경적인 개념의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말세입니다. 2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는 창세 전부터, 여기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한 이 말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말세는 시작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까? 아들을 통하여. 여기 말하는 아들도 물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말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세 지말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길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명령형 동사가 5개 나옵니다. 그 명령형 동사만 잘 따라가시면 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5개의 명령형 동사가 뭔가 하면 13절 끝에 첫 번째 것이 나옵니다. 13절 끝에 보시면 바랄지어다 하는 단어가 나오죠. 바랄지어다. 바라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형 동사는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끝에 보시면 되라. 예, 되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형 동사는 17절 끝에 나옵니다. 지내라. 이게 다 명령형이죠. 예, 바랄지어다, 되라, 지내라 다 명령형이에요. 그 다음에 22절 끝에 보시면 사랑하라 하는 단어가 보이죠. 이것도 역시 명령형이에요. 그 다음에 2장 2절에 보시면 중간에 사모하라, 이것도 역시 명령형이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많은 동사가 나오지만 명령형으로 쓰인 동사는 이 5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동사들은 뭐냐?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이라는 것은 이제 이 명령형 동사들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은 이 5가지 명령형만 잘 따라가시면 아,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이거구나.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라, 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지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병에 걸려서 고통당할 때도 있고 또 죄 문제 때문에 참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왜 육신의 질병이 있고 왜 여러분 죄가 있고 왜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는 것이고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또 죄도 짓는 것이고 인간관계에서 복잡한 일도 생기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이 몸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되죠. 새로운 몸을 입으면 지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데서 오는 이런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하죠. 언젠가 이 육신 벗어버리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그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비록 이 땅에서 살아도 우리 마음만큼은 늘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 너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준비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 그러한 뜻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주님 오시는 것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지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에 단단히 준비를 하고 근신하면서 정신 차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한 뜻이죠.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날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살라, 그러한 뜻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두 번째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 욕망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 하는 이 말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밖에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 성별된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의미예요. 근데 구별된 삶, 성별된 삶 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도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의 욕망도 우리 속에서 꿈틀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의 욕망은 아직도 살아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는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 받았을 때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정과 모든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육신도 그대로 살아있고 우리의 정욕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자꾸만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내 정욕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시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자꾸만 살아나려고 하면 아 나는 죽었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지, 그렇게 자꾸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닮은 삶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2절 중간부터 읽으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하반절과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죄 짓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재림 고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하는가 하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런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라 그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두려움은 뭐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 소리만 들으면 그냥 기겁을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께는 사실 존경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법정에 들어가면 판사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그래서 판사가 딱 들어오면 모두 다 일어나야 됩니다. 판사에게 존경의 표시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가 예의를 갖추죠. 아버지 앞에서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예의를 갖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는, 예의 갖추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왜 그렇게 죄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한지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브라와 푸아라는 두 산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왕이 이 두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들의 아기를 받을 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 이 두 여인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 아이건 여자 아이건 무조건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도 물론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생명들을 다 살려주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어떻게 주신 줄 아십니까?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태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18절 19절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2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세요. 우리 소망의 대상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이번에는 어떤 명령을 주고 있어요?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베드로는 훨씬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훨씬 더 세게 말하지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세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가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도 일찍이 깨달은 바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성격이 다 틀려요. 배경도 다 틀려요. 가치관도 다 틀려요. 물론 큰 가치관은 우리가 참 주님 중심으로 일치하지만 사소한 가치관, 사소한 생각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이 없으면 이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것 같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는 정말 사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형제자매들도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 사랑하고 계시죠?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냐? 예. 일단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주고 이런 것이 사랑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에 보시면 뭐가 사랑인지 잘 나와 있죠?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서로 웃는 얼굴로 대해주고,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더 자세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성경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 나에게 사랑이 있다 없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은 뭐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명령을 쫓아 그리고 베드로의 권면을 쫓아 주 안에서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23절 말씀은 22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2절 끝부분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절과 23절은 연관성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23절 말씀을 보시면 NIV 성경, NASB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for예요. for, F-O-R.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23절 말씀은 22장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23절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자, 24절, 25절도 계속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4절, 25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이 형제를 사랑하라 하면 사랑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0: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구원은 미래적인 측면의 구원이 아니라 현재적인 측면의 구원 아니면 미래적인 측면의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상황 아니면 미래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뜻이죠. 만약에 여기 나오는 구원이 현재적인 측면의 구원을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뜻이고, 미래적인 측면의 구원을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자라게 될 것이다 그러한 뜻이 됩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영의 양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섭취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인격을 점점 더 성숙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닮게 만들고 우리 주님을 닮게 만들어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 앞에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에 앞서 버려야 할 것이 여기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다섯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예요? 악독. 악독은 악의입니다. 나쁜 의도, 악의. 그거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기만. 기만이라는 것은 속이는 거죠. 강교한 속임수를 우리 성경에서는 기만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식, 위선이죠. 네 번째는 시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방하는 말. 먼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버리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섯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에요. 우리의 상태가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악독이 있었어요. 또 강교한 속임수가 있었고 외식, 위선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비방하는 말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이제 이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꼭 한 해 마칠 때까지 성경 1독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도 매일매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요. 인격이 더 성숙되고 더 멋진 크리스천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본문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명령형 동사 그것만 탁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 잘 들은 겁니다. 첫째 명령형 동사가 뭐예요? 13절에 바랄지어다. 뭘 바래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라 그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되라.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내라. 예,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라 그 뜻이고, 네 번째는 사랑하라. 예,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모하라. 뭘 사모하라고요? 예,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 뜻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잘 새기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수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사역을 돕고 또 이뤄내는 일에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수많은 동역자와 돕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도 재정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BN도 지금까지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또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남모르게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물질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방송 선교사에게 물질로 또는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어가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신문에 홍보를 합니다. 간지 끼우잖아요. 그래서 전단지 다 돌리는 거죠. 공부방이 필요하다면 아이들 공부방 만들어줘요. 문화센터가 없다, 문화센터 만들어줘요. 그래서 큰 교회당이 분점을 낼 때 그런 시설 딱 갖춰서 분점을 내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 원리잖아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설문조사해서 그거 채워주겠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은 얼마나 달콤하게 오는지 몰라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혹, 후반부 말씀입니다.
0: 사도행전 21장 38절도 한번 보십시다. 뜨우시면 에어컨 좀 트셔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8절, 37절부터 보죠.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럼 네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천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 아니냐? 자, 여기서도 제가 지금 이 세 곳을 성경 찾는 이유는 무슨 사상을 보는 거죠? 예,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의 사상,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소유가 일어납니다.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이렇게 지켜내면서, 뭐라고, 이제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하니까, 네가 헬라말로 아느냐? 라고 말하면서 삼촌,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몇 명요? 4천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이 아니냐? 애굽인. 그럼 애굽 출신의 유대인이겠죠. 그럼 애굽 출신의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그러니까 유대에 와서 몇 명을 모아서요? 4천명. 그것도 어떤 사람요? 자객. 이 자객이란 열심당원들이에요. 이 열심당원들은 그 품에 칼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4천명이에요. 여러분, 4천명 몰고 다니면 그리스도 같지 않을까요? 야, 유대를 독립해 그리스도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 벌써 3명 나오죠, 성경에. 이 사람 이름은 없어요. 애굽인 4천명. 아까 더 다는 몇 명? 400명. 또 유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속이 탄 거예요.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까? 심지어 세례요한이 요단에서 세례를 베풀려 사람들은 왜 나가봤어요? 세례요한이 그리스도일까? 이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도, 예수님 오신 후에도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람들의 기다리는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로 왔는데 왜 배척해버렸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즉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까요?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예요. 이게 미혹당하는 겁니다. 이런 병든 사람에게는 어떤 그리스도가 좋을까요? 그렇죠. 병낫게 해주는 그리스도죠. 가난한 사람은요? 부자되게 해주는 그리스도. 취직 못한 사람은요? 취직시켜주는 그리스도. 그래서 대통령 후보자도 다 경제 얘기를 하고 취직과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대한민국의 메시아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건 어느 민족 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표적과 기적을 보일 때는, 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오병의 기적이 일으켜나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거 먹어도 너희가 죽는다, 이것은 성는 양식이다, 광야에서 내려 만나 먹어도 다 죽었다, 내가 너에게 줄 양식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 얻는다 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리스도,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거 채워주는 그리스도, 그게 전부 가짜 그리스도예요. 미국에서는 교회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한국에도 있어요. 교회 성장 컨설팅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이 마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그럼 교회가 큰 도서관을 지어요. 이 마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장례식장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 장례식장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신문에 홍보를 합니다. 간지 끼우잖아요. 그래서 전단지 다 돌리는 거죠. 공부방이 필요하다면 아이들 공부방 만들어줘요. 문화센터가 없다. 문화센터 만들어줘요. 그래서 큰 교회당이 분점을 낼 때 그런 시설 딱 갖춰서 분점을 내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 원리잖아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설문조사해서 그거 채워주겠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은 얼마나 달콤하게 오는지 몰라요. 신명기 13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나왔어요. 구약에서는 꿈꾸는 선지자, 뭐 꿈을 꿨다 선지자가 말하죠. 뭘 보여줍니까? 이적과 기사를 보여줘요. 이적과 기사가 실제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자, 그렇게 나타날지라도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꾸면서 이적과 기사를 막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그럼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이 그 선지자, 그러니까 꿈꾸는 자, 이런 자들이 우리가 다른 하나님 섬기자 이렇게 말했을까요?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바알 섬기자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다 따라가죠. 예수를 믿는데 왜 병도 하나 못 고침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병을 얼마나 많이 고쳐줬는데 다시 예수님의 병 고침 받아요. 병 고침 못 받는 것은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라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은 병 고쳐줍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맞아 성경에 예수님 얼마나 병을 많이 고쳐줘서 하고 그대로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요. 그러니까 바알 섬기자고 안 해요. 부처 섬기자고 안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 탐심을 따른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만드는 이게 미혹입니다. 얼마나 이런 미혹이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12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38절.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죠. 왜? 하나님 표적을 봤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 이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원한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 실제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입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서는 그 뒤에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뿐이에요? 십자가뿐이다 말이죠. 십자가만이 내가 보여줄 표적이다. 다른 표적 구하면 무슨 사람들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귀가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어떻게 말해요?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며, 예수가 전능하다며. 그런데 네 꼬라지 왜 그래? 너 병도 하나 못 고치잖아. 너 집안 꼴이 왜 그래? 네 사는 게 왜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 꼴이야?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능력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안 행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안 행했다니까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능력 행했다면 우리는 다 끝났어요. 십자가 안 지도 돼요.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당신 한번 내려와 봐라고. 아니 당신이 남을 구원한다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하더니 자기 자신도 구원 못 받는 존재에 뭐 남 구원한다고 침 뱉고 고개를 돌이지처럼 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 표적인데, 이게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표적인데,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가 진짜 하나님의 표적인데,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 십자가의 표적인데 이거 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려온 백성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그 예언들을 기다렸는데, 그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예언들 안에 그가 버림받는 이야기 다 나와요. 고난받는 얘기 다 나온단 말이죠. 특히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버림받고 배척받는 메시아로 오신다고요. 근데 그걸 안 원했어요. 로마 군대 물리치고 우리나라 경제 부흥시켜주고 국방이 튼튼해지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런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메시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가 있는지 몰라요. 드러나는 이단들 분별하기 쉬워요. 드러나는 이단들 분별하기 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미혹이라는 것은, 야 그래 예수를 믿으면 저 정도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신비주의예요. 표적주의예요. 기적, 번영신학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지. 그게 번영신학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금욕적으로 나가요. 금욕주의. 정말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정말 이웃을 위해서 살기도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재산 안 가지고 정말 숨기며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정말 주의 은혜가 넘쳐서 십자가로부터 넘쳐나는 은혜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고 자기가 부인되어진다면 좋아요. 근데 내가 자기를 스스로 부인하고 그 길을 감을 통하여 사람들을 나의 제자로 삼고 나에게로 끌어들이는, 봐 나는 이렇게 십자가 졌잖아 너희들 뭐해 라고 나온다면 이것은 금욕주의예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시겠어요? 목사가 가족이 두 명이고 전도사가 가족이 네 명이에요. 월급을 전도사에게 두 배를 줘요. 환호합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이남아 목사님이 이미 했어요. 20년 전에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또 다른 율법주의였어요. 십자가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 이 말은 선포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캐릭의 말.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게 전도예요. 십자의 도를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설득이 아니에요. 논쟁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복음의 선포란 말이죠.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 돼. 유대인들은 표적 계속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예수님 뭐만 보여주겠다고? 요나의 표, 십자가가 내 표적이다. 이방인들은 너무 미련해요. 논리적이 않아요. 인과적이지 않아요. 죄는 내가 지는데 왜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가 어떻게 죄 용서받아요? 2000년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어떻게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이거 이방인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 안 돼요.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가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2000년 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대.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잖아요. 헬라인이라는 것은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으로 믿을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십자가가.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적이 안 했잖아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그 저주스러운 죽음과 로마인들이 볼 때는 로마를 반역에다 처형당한 사형수에 읽고 헬라인들이 볼 때는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전할 때는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전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메시아 전하면 그건 가짜예요. 그게 미혹이라니까요. 저도 수많은 사람 만났어요. 오늘 뭐 제가 이 한 교회에서 19년째 여러 사람 왔다 갔다 만나도 봤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뭘 원하느냐, 놀랍게도 우리도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십자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50년 동안 믿어왔던 가짜 메시아는 무너져요. 내가 오늘까지 믿어왔다는 그 그리스도라는 게 다 무너져야 되고 오늘 다시 십자가 앞에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살아있는 관계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관계잖아요.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어요?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안 먹어요?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또 밥 먹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관계예요. 죽은 사람은 어제 밥, 오늘 만약에 죽은 사람 같으면 오늘 밥 안 줘도 돼요. 죽었으면 밥 못 먹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놓았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복음에서 빨리 벗어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무엇으로 불렀다는 거죠? 십자가로 불러내셨죠. 십자가의 다 이루심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불렀는데 사람들은 속히 떠나요. 왜 속히 떠날까요? 이게 미혹받은 거예요.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안에 머물려 있기보다는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좋아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도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의 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의를 사으라. 네 의를 사으면 천국에 네 상이 클 것이다. 이게 훨씬 좋은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고 갔는데 미련하고 우리선 십자에 복음 전하고 갔는데 바울 따라오다가 다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너 할례 받아야 돼. 너 안식일 지켜야 돼. 너 십일조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식의 율법 조문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게 빨리빨리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아, 예수님을 믿으면 이건 정말 기적이거든요. 믿으면 기적이에요. 믿음이라서는 자기 행위를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떤 종교적 이력도 나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약의 행위들을 못 믿어요. 정말로 은혜로 일어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도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니까 자기 행위가 아니니까 자기를 부인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러나 자기 믿을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십자가 의만 붙들었단 말이야. 그렇게 복음 받아들였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럼 난 뭐야? 그럼 난 뭐야?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채워주는 다른 복음 살짝 전하니까 사람들이요 훅 하고 따라가더란 말이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거. 그 끝까지 미련하고 십자가 밑에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시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네. 보세요. 은혜로 불러놨잖아요. 십자가의 다이루심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냈는데 속히 떠나요. 왜 떠나는 겁니까? 다른 복음을 들었어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이게 미혹입니다. 십자가의 미련을 얻으신 그 복음 변하는 거예요. 매혹적인 복음. 이야,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성공했다더라. 어떻게 부자 되었다더라. 어떻게 교회가 빨리 그렇게 성령했다더라. 이런 것들로 변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해놓고 자기도 포함시켜요. 내가 복음 전했지만 나도 이 복음에 어긋나면 심판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정말 소수거든요. 소수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런데 또 빨리 이들이 바울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떠나가요. 왜요? 그게 사람들이 좋은 복음이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십자가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십자가 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희생 위에 더 우리 인간의 가치를 뭘 취급하겠어요? 자기 아들의 희생을 기뻐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복음 전했더니 사람들 십자가 버리고 빨리 도망가더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을 보십시오.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이것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다했다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단번에 의롭다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그렇게 이게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딱 전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육체로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금욕주의로 가는 거죠. 번영신으로 가는 거죠.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훨씬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예수 믿는 표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는 뭐 예수 믿는데 몇십 년인데 왜 그 꼴이야? 그 십자가 복음보다도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쪽을 훨씬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적과 기적들이 얼마든지 사탄은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미련하고 우리는 십자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27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는 계속될 거예요? 미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어떻게 미혹시킨다고요? 그리스도와의 내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복음 외에 예수 믿음으로 세상의 영광을 취하게 하는 그런 번영신학이나 또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금욕주의나 또는 나는 너보다 차원 높다는 신비주의로 나가거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십자가를 무너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국에 그리스도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노골적이에요. 대방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조금만 들으면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런 드러난 이단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금욕주의로 나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정말 재산 다 바치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 많아요, 이 땅에. 그래서 존경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분이 정말 십자가 그 다 이루심으로 가는 모습일지는 우리가 겉으로는 잘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그 길로 갔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앞장서서 자기를 보내고 자기 재산 다 내놓고 헌신

네가 바른 복음 전한다면 교회봉이 그 꼴이냐? 네가 바른 복음 전한다면 왜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안 몰려드느냐고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죠.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깃발 요소가 없습니다. 신배고 돌아가고 싶은 그 복음, 그 십자가 이야기만 해야 되죠. 그러함에도 끝까지 그 십자가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전하는 자가 잘한 것도 아니고 듣는 자가 잘한 거 아니라고 늘 그러잖아요. 이건 십자가 자체로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그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리고 그 십자를 바라보게 만드는 주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목사가 진짜로 이 일을 믿는다면, 그죠? 목사 진짜로 이 내용을 정말로 믿는다면 교회 부흥을 위한 프로그램 동원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사람이 오는데 막 기뻐하고 가는데 섭섭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주께서 오게 하시는 거 오신 거고 가게 하시는 거 간 거구나. 그러면 되잖아요. 물론 인간적인 섭섭함이 있어요. 그러나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주로 말하고 주에게로 가는데 나는 그냥 이 복음 증거할 뿐이죠. 그런데 뭐 월급도 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 기적은 뭐예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다른 표적이 없습니다. 다른 기적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예, 언제까지? 미혹당하지 말라고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가 인자의 이맘도 그라리라. 여기 그리스도가 임했다. 저기 보혜사가 임했다. 그런 속지 마세요. 우리 눈으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눈으로 주님 재림한 거 못 봤으면 전부 가짜예요. 인자의 이맘도 그라.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거다. 죽음 있으면 독수리가 휘휘 도는 게 다 보이잖아요.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 다 목격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 다 못게, 뭐 공중의 비밀리에 재림이나 그런 거 없어요. 다 보여요. 다 봐요. 그런데 딱 달라지죠.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에 나가는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자가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그리스도 재림을 못 봤다면 가짜예요.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재림에 가도 하기도 표현을 해요. 파루시아니까. 그러나 그건 육체적 재림과 달라요. 사도행전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성천해보니까 하늘 쳐다보고 있잖아요. 왜 쳐다보느냐? 가신 이모, 그 영광에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오시리라. 예,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요, 야, 저분이 그리스도다? 야, 저분 믿어라? 이래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스톱되버립니다. 시간이 스톱되어버리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홀련히 임하실 때는 번개가 번쩍인가지, 번개는 1초에 34만 킬로미터, 지구 7바퀴 반 돌아요. 번쩍하는 순간 이미 주님은 재림은 온 지구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야 저분이 그래서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십자가 안에 있었던 자, 십자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자는 그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오 주여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내가 기다리나이다 할 것이고 예수가 어디 있어? 교회 다니지만 다른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던 사람이라면 정말 그 예수님이 어린 양 앞에 숨어서 정말 피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의 약속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가 온다고요? 미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미혹의 역사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일지만 그때까지 미혹의 역사는 계속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볼 때는 실패요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임을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미혹에 안 넘어가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아가시는 그것은요 은혜를 받은 자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들이에요.

0: 이 비밀한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미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일한 표적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른 표적을 보여주라는 이 미혹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 그늘에서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또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날마다 폐역해 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받아들였던 롯의 사위들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장인 롯의 이야기를 들은 사위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소돔성과 함께 불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찬양 들으시면서 회개하시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혹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원하십니까? 아마 틀림없이 이 질문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또 내 죄가 모두 용서되는지 안 되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을 잘 들으셨다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밖에 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성경의 약속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가족 초대력이며 동료 가기를 원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또 간증, 복음 전거 사역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혹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셨는데도 답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ITL 카드를 신청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번거롭지만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귀한 이메일이 간혹 스팸 메일로 분류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보내주시는 이메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기다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덕을 갖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들에게 이러한 덕이 있어야 하는데요. 바로 성도의 덕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이 믿음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덕들을 세워나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고난의 끝에 생각하지 못한 보물을 발견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해피엔딩이 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벤 한국방송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셜리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현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최적의 시간에 올바른 순서를 따라 그들 인생을 위한 청사진을 따라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살기 위해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재치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은 오래전 그녀를 위해 지어진 청사진을 따라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그 청사진을 온몸으로 끌어안았답니다.
1: 죽여버리겠어!
2: 도망가, 셜리! 도망가!
3: 저스틴, 남편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4: 폭력 혐의로 감옥에 있어요. 하지만 버질은 한 번도 오래 있은 적이 없어요. 그이가 감방에 있을 때 이혼을 끝내야만 해요.
3: 그럴 여유가 없어요. 다른 도시에 친척분들이 계신가요?
4: 저희 언니가 하이포인트에 살아요.
3: 자녀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세요. 그리고 취직을 하세요. 이곳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이 도시를 떠나세요. 빨리요.
0: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10살 때 어머니가 폭력적인 새아버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소망과 구속으로 향하는 그녀의 여정으로 지금 사슬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셜리 던컨의 실화 간증입니다.
5: 노스 캐롤라이나에 살던 친척 럼비 인디언 부족은 불결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고 미신에 가득 차서 의사를 무서워했고 수돗물과 같은 현대 편의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9살에도 여전히 할머니와 외삼촌들과 함께 살면서 땅콩, 목화, 담배 등과 같은 작물들을 경작하고 심고 수확하는 일을 도왔죠.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무책임한 저의 친아버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정일이 되자 외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셨습니다.
6: 저스틴, 내 아이의 아빠가 다른 여자의 아빠이기도 하다는 게 사실이니?
4: 네, 맞아요, 아빠. 우린 같은 분만실에 있었는데 제 아기가 그 여자 아기보다 더 예뻐요. 간호사가 저보고 아이를 입양 보낼 건지 묻던데 저 그렇게 해야 할까요?
6: 저스틴, 저 아이는 내가 데려와라. 내가 임신하고 낳았으니까 내가 키워야 돼.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
5: 저는 조부모님을 사랑했습니다. 두 분 다 온유한 크리스천이셨고 저는 태어나서 몇 년 동안 그분들과 함께 살았죠. 그분들은 제게 사랑하고 웃는 법을 가르쳐주셨고 외할머니는 몸 한쪽이 마비가 되셨지만 한 팔로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버질이라는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는 괴물 같은 사람으로 저를 미워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저에게 준 음식, 옷, 그 어떤 것이라도 못쓰게 망가뜨렸죠. 제가 7살 무렵 누군가가 제게 자전거를 선물했는데 버질은 그 자전거를 강물 속에 던져버리고 웃었습니다. 저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자전거를 잡으려고 애를 썼죠.
4: 당신 왜 그랬어요, 버질?
7: 멍청한 여자애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거든. 야, 꼬마! 어서 가서 술이나 준비해와. 서둘러! 나 지금 엄청 목말라. 알겠어?
5: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것은 일상사였습니다. 저는 순종했고 매 주말마다 근처 불법 양조장에 맨발로 뛰어가서 술병을 갖고 돌아왔어요. 또한 버질 아저씨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어린 남동생들을 데리고 은신처로 달아나 숨는 법도 터득했습니다. 매질과 엄마 얼굴에서 흘러내리던 피, 총성, 공포와 엄마가 죽었나 하는 의문과 버질 아저씨가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는 여전히 불길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제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은 조부모님이었는데 그분들은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그분께 마음을 드리면 그분은 제 곁에 계실 것이라는 것을 배웠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을 때면 외우고 있던 찬송가를 부르고 배운 성경 구절들을 떠올리곤 했지요. 새아버지는 어머니를 매우 심하게 구타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신 매를 맞으신 것이었죠. 어느 날 밤 그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을 때 어머니는 우리 남매들을 모조리 차에 던져넣듯 태우고 미친 듯 속도를 내며 달아나셨습니다.
2: 엄마, 이렇게 운전하지 마세요.
4: 새아빠에게 학대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2: 차를 세워요, 엄마. 내려줘요. 제발요.
5: 어머니는 결국 차를 세우고 저를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불안정한 다리로 조부모님 댁으로 돌아갔죠. 어머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가셨고 그 후 외삼촌과 버티 이모가 오셔서 우리를 하이포인트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엔 카펫과 접시, 좋은 음식들이 있었는데 가장 좋은 것은 평안이었어요. 하지만 저의 기쁨도 이모가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을 때 끝나고 말았답니다. 우리는 이사했고 어머니는 직장과 아파트를 구한 후 이혼하셨습니다.
4: 이 아저씨는 제리야, 셜리. 엄마 남자친구.
2: 안 돼요. 엄마 싫어요.
4: 셜리.
5: 저는 또 다른 남자가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두려워서 그가 친하게 지내자고 제안하는 것을 거절했죠. 제리 아저씨가 엄마를 찾아올 때마다 저는 나가서 거리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제 또래의 친구들은 하나도 없는 누가 봐도 낡아 빠진 옷을 입은 길 잃은 인디언 소녀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마을에 있는 어떤 여자 집사님들의 가정으로 인도하셨답니다. 그분들은 마치 천사처럼 저를 사랑하셨고 제게 근로, 윤리, 예절, 균형 잡힌 태도 등을 가르쳐 주셨는데 가장 좋았던 것은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었죠. 그분들이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답니다.
1: 성경은 요한복음 3장에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지요.
5: 교회의 7명의 여자 집사님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고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당시 저는 6학년이었고 더욱더 집에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제리 아저씨가 집에 와서 엄마와 지내실 때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었고 여 집사님들 중 한 분이 저를 데리고 계셨답니다. 중학교 1학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너무 아파서 학교에서 조퇴를 하고 왔는데 어머니가 제게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걸어서 병원 응급실로 갔고 맹장수술을 받았습니다.
4: 너 왜 사람들한테 엄마가 죽었다고 거짓말했어?
2: 제가 아프다고 말했는데 엄마는 TV 보느라 절 돌볼 틈도 없으셨잖아요.
4: 셜리, 너 정말 왜 그래?
2: 엄마는 저보다 제리 아저씨를 더 많이 챙기시잖아요.
4: 아저씨는 우리에게 잘해주잖아. 너는 왜 아저씨를 싫어해?
2: 결혼하지 않은 채 아저씨랑 같이 사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엄마.
4: 네가 뭔데 감히 엄마를 판단해? 난 네 엄마야.
5: 제가 중학교 1학년을 마칠 무렵 담임 선생님이신 준 선생님과 저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소소한 일들을 맡기셔서 용돈을 벌게 하셨죠. 또한 제가 필요할 때마다 선생님 댁으로 전화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2: 준 선생님, 저 메이컨에 있는 고아원에 가게 됐어요.
8: 정말? 언제 가는데?
2: 다음 주요.
8: 너희 엄만 뭐라고 하시니? 너 아주 멀리 가게 될 텐데.
2: 부끄럽게 여기고 계세요. 엄마는 위탁 가정에 보내는 건 괜찮다고 하시는데 고아원에 간다니까 마치 엄마가 절 원치 않은 것처럼 들리시나 봐요. 하지만 서류에는 동의하는 사인을 하셨어요.
8: 셜리, 주님은 네 삶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이번에 옮기는 것도 주님의 계획 중 하나란다.
0: 교회의 일곱 여 집사님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일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시면서 저를 보내셨답니다. 저는 13살에 고아원으로 거처를 옮기고 그곳에서 다시 학교를 다녔습니다. 고아원에서는 5년간 지내야 했는데 준 선생님이 저를 보러 오셨고 휴일이나 명절에 제가 집에 올 때마다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분은 제 삶을 풍성케 해주셨고 저를 그린스보로에 있는 당신의 친정으로 데리고 가시거나 숲으로 산책을 데리고 가셨답니다.
8: 요즘엔 어떻게 지내니, 셜리?
2: 아직은 좋아요, 준 선생님.
8: 너도 드디어 안정적인 삶을 얻었구나.
2: 저는 사계적으로 지내는 게 좋아요. 고아원엔 그럴 기회들이 정말 많아요.
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 한 번은 고아원 여자 사감님을 도와서 그분 아파트 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제가 페인트를 다 쏟았어요. 전 너무 바보 같아요.
8: 아니야.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거야, 셜리.
2: 사감님이 저에게 소리 지르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사감님은 준 선생님 같이 좋은 분 같아요. 또 한 번은 테이블을 쓰러뜨려서 그 위에 화분들을 전부 다 쏟았는데 사감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8: 뭐라고 하셨는데?
2: 그건 그냥 꽃이라고 하셨어요. 네가 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순 없어, 셜리, 이러셨어요.
8: 주님도 그런 분이시란다, 셜리.
0: 주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저를 덮으셨고 저는 주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기 원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들은 제가 기독대학에 갈 등록금을 내주셨답니다. 저는 대학 생활이 정말 좋았고 다양한 학생 조직에서 리더십 자리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데이빗을 만났습니다. 그는 목회학과 3학년 학생이었고 한 수업 시간에 그의 자리가 바로 제 옆자리였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그 후 그는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지요.
9: 어디 갔었어, 셜리? 테이블을 봤는데 갑자기 네가 사라졌더라고.
2: 샐러드에 토마토 하나가 굴러떨어져서 새로 토마토를 가져와야 했어요.
9: 사람들이 새로운 샐러드로 바꿔다 줄 텐데.
2: 난 5년 동안 고아원에서 자라서 절약하면서 사는 법을 배웠어요.
9: 너에겐 남들과 다른 뭔가가 있다고 진작 알아봤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니?
2: 아니요. 우리 엄마는 하이포인트에 사시고 친아버지는 누구인지 전혀 몰라요. 고아원에는 내가 졸라서 들어간 거예요. 거기 가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거긴 기독교 고아원이었어요.
9: 너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란 것 같다.
2: 어려운 일들도 좀 있었지만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셨어요.
9: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지. 주님은 내가 소아 당뇨병을 극복하게 해주셨어.
2: 난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좋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곧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0: 그 해에 우리는 사귀었고 여름에 저는 고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데이빗은 그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에 저를 초대했답니다.
9: 그래, 우리 가족을 만나보니까 어땠어?
2: 선배네 가족들 참 좋아.
9: 우리 가족도 널 좋아해.
2: 어머님이 내가 매우 특별한 사람인 듯 그렇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9: 넌 특별한 사람이야, 셜리.
2: 하나님께서 선배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마치 내가 주님 앞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갖도록요.
9: 주님께서 널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해봐. 내 말은 너의 죄를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어 죽게 하신 일을 말이야. 그럼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5: 학비를 벌기 위해 두 개의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 외에도 데이빗은 그의 교회에서 음악 사역자로서도 일했습니다. 우리는 1979년 발렌타인데이에 약혼했고 1980년 9월에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사역지를 정할지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했고 결혼 첫 8년 동안 윌턴 샬렘과 홀리힐에서 음악과 청년 사역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 후 데이빗은 윌밍턴에 있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느꼈답니다. 우리 교회에 한 부부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데이빗이 그들을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 후 어느 주일 아침에 누군가가 교회의 연문을 쾅쾅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그 남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서 있었습니다.
10: 목사님, 저 방금 아내를 죽였습니다. 아긴 아직 저 안에 있어요.
9: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10: 우리는 우리 애들에게 생명을 주긴 했지만 단 한 번도 그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삶을 마련해 주지 못했어요. 그 애들을 목사님이 대신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내를 처리했으니까 이제 전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게 될 거예요.
9: 지금 부인은 어디 있나요? 어쩌면 우리가 부인을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10: 아니요! 제 손으로 아내를 죽였다니까요. 저희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전화해 주세요.
5: 로잔느는 두 딸을 주일학교에 데려다 주었는데 아기의 우유병을 깜빡 잊고 두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는데 그때 그녀의 실성한 남편이 강제로 그녀를 차에 태우고서 살해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아이 아버지를 체포했습니다. 제가 가서 차에 남은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당국에선 그 세 딸들을 우리에게 맡아달라고 했지요.
2: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아이 아빠가 그토록 침착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9: 그 딸들에게 엄마가 죽었다고 전해주니까 큰딸이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더군. 전에도 엄마에게 협박했었대.
2: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나도 새아버지가 우리의 엄마를 죽일까봐 늘 두려움 속에 살았죠.
9: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켰던 것 같아.
2: 주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9: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2: 이런 이유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 윌밍턴에 보내셨나 봐요, 데이빗.
5: 그 아이들은 긴 재판 기간 내내 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들의 양가가 양육권 문제에 매우 민감해서 가족복지과에서는 우리에게 영구적인 양육권을 위임했답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행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교구 성도들도 우리를 도와 11살, 8살, 16개월 된 그들의 딸들을 위해 음식과 옷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데이빗의 건강이 악화되어 그의 지병인 당뇨병도 통제력을 잃었고 결국 마비가 와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9: 나 여기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한대, 시얼리?
2: 수술을 더 받아야 한대요.
9: 정말 미안해. 당신에게 모든 짐을 다 떠맡기게 됐네.
2: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잖아요, 여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해주실 거예요.
9: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2: 사람들이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9: 내가 사임해야겠어. 사람들에겐 전임 목회자가 필요한데 애들은 어떻게 지내?
2: 애들도 잘 있어요. 다들 당신을 보고 싶어해요.
9: 당신이 어떻게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네.
2: 안 그래도 시내에 있는 한 기독서점에 일자리를 구했어요.
9: 그래. 여보, 나도 회복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내 몸이 이젠 기능이 다 된 것 같아.
2: 그런 말 말아요. 우리는 믿음에 따라 걷지 보이는 것에 따라 걷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9: 나 계속해서 이사야 26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11: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0: 데이빗은 16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가 목회직을 사임하자 보험 적용을 더 이상 못 받게 됐고 우리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자 제가 아는 부업의 종류도 늘게 됐죠. 저는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저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그이는 지금 집에 있는데요. 아, 고맙습니다. 아,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희 기도에 대한 응답이네요. 제가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11: 누구 전화였어, 셜리?
0: 고아원 이사님이요. 저에게 대외관계 감독직을 맡기려 한대요.
11: 아이들은 어떡하고?
0: 아이들도 우리와 함께 메이컨으로 데려간다는 허가를 받아야 해요.
1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0: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했고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옮겨도 된다는 허가가 떨어지자마자 메이컨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럼버튼으로 갔고 그곳에서 데이빗은 저희 어머니 결혼 주례를 집례했습니다. 몇 년 후 데이빗의 두 다리는 무릎 아래로 절단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여러 집회들, 휴일 행사들과 모임 때마다 분위기를 돋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아원 사역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12: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 10장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느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홍해의 갈라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연의 현상들을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홍해의 갈라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일어났던 홍해의 갈라짐은 성경 중에 가장 공격받는 기적들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로 바다를 가로질러 탈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이들은 단지 리시드라고 불리는 늪지대를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떻게 자신들의 소유물과 애굽의 전리품들로 무거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늪지대를 통과했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어떻게 애굽 군대 전체가 늪에 빠져서 수몰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 기상학협회 간행물의 한 기사가 성경이 기술한 것처럼 홍해가 갈라졌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서 운석학자들은 정교한 컴퓨터 가상 시나리오와 그 사건에 대한 성경의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질렀던 바다가 아주 길고 얕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에 서술된 강한 동풍이 바다의 수면을 10피트까지도 낮출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밑의 산등성이를 물을 양쪽에 두고 걸어갔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홍해의 더 넓은 부분으로 몰려진 물은 바람이 그친 후 몇 분 안에 다시 몰려들었을 것이고, 이것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수몰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이 자연적 현상의 과학으로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도 이것도 그것들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현상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며 언제 어디서나 이것들이 발생하는지를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을 겪을 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가끔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벌리신 팔만큼 넓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갓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확실하며 더 지속적인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며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지금 한국어 방송 무료 성경대학에 등록하시면 성경 교리 연구를 통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보다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고통, 질병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

BBN 방송은 100% 여러분들이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송국 운영을 위해서 광고를 하거나 프로그램 시간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BBN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후원금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BBN 방송이 청취자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전역에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으로 인해서 이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후원과 관련된 정보는 BBN 웹사이트 상단에 선교 후원란에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4: 조용히 해.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선물. 동주는 할아버지가 예쁜 나무 인형을 깎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목자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어린 예수님. 너무도 진짜 같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자 동주는 잠이 들었습니다. 동주는 꿈속에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보았습니다. 마구간의 말 구유로 가까이 갔을 때 동주는 갑자기 슬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 동주야, 왜 슬퍼하니?
7: 왜냐하면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안 가져왔어요.
6: 괜찮아, 슬퍼하지 마. 그 대신에 너에게 바라는 세 가지가 있어.
7: 말씀하세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드릴 수 있어요. 내 전기기차, 컴퓨터 게임들, 그리고...
6: 아니,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이유가 아니란다.
7: 그럼 뭘 원하세요?
6: 마지막 수학 시험 점수를 내게 줄 수 있겠니?
7: 하지만 점수가 아주 나쁜데요.
6: 그래서 그걸 원하는 거야. 너의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나에게 줘. 그렇게 할 수 있겠지?
7: 예, 그렇게 할게요.
6: 두 번째 원하는 것은 네 밥그릇이야.
7: 그런데 어떡하죠? 제 밥그릇이 깨졌는데요.
6: 그래서 그걸 원하는 거야. 너의 삶에 깨어진 것들, 상처받은 너의 마음을 줄 수 있겠니?
7: 네, 알겠습니다.
6: 이제 세 번째 소원이야. 네가 밥그릇을 깨뜨리고 엄마에게 뭐라고 말했니? 그 대답이 나의 세 번째 소원이야.
5: 그러자 동주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7: 사실은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6: 동주야, 네가 한 거짓말, 나쁜 짓, 상처받은 마음, 말 못할 고민 모두를 나에게 말해봐. 다 용서해줄게. 그리고 네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너와 항상 함께하고 너의 갈 길을 가르쳐줄게.
5: 동주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모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눈다면 이 세상에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는 아직도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자만 독점하여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욕심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방송은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희 BBN을 여러분의 이웃과 나눌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굶어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저희 BBN ITL 전도카드를 이용하셔서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를 보고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17절에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됐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 아이가 오래전에 아버지가 사랑으로 에콰도르에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했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란 가족 농장에 간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그 아이는 거기서 이상한 나무들을 보았대요. 아버지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좀 어릴 적에 장난으로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과일 나무에 홈을 쪼개고 다른 버려진 과일 나무 가지를 꽂아 넣은 뒤에 동여매 어떤 접붙임된 나무들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의 장난은 뭐 그도 옛날이죠. 그 나무들이 전과 다른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가 되어서야 그 장난이 발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접붙임 과정을 설명해 주셨을 때 그 아이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접붙임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 아이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금 천국에 계신 줄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아버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접붙임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도 나중에는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접붙인 나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에 접붙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또 되었다면 기분이 어떤가요? 또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19세기 영국의 최대 가부는 네이선 마이어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로스차일드 가문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뱅킹 비즈니스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유대인 가족이죠. 그런데 그의 셋째 아들인 네이선이 영국으로 건너와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영국 런던의 은행 대다수를 컨트롤할 정도였다니까 얼마나 그 부가 대단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 사람이 나폴레옹과 워털루 전쟁할 때 소식을 오용해서 돈을 벌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 설이지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집이 영국 런던 시내 최고급 주택가에 세워졌는데 한 가지 특이할 사실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잘 지은 집인데 지붕의 처마 끝 한 부분이 완성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돈 많은 거부가 돈이 부족해서 그랬을 리는 없고 또 공사를 담당한 자가 이것을 잊어버렸을 리가 없는데 왜 지붕의 한 목통이를 미완성으로 남겨두었을까? 이 사실을 본인에게 질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평생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순례자로 살아야 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정말 가야 될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집을 미완성으로 남겨두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길 가는 나그네를 말합니다. 이곳이 자신의 본향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순례자였습니다. 일가 친척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갈 때에 그는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유대인들 전체가 순례자의 삶을 걷게 되죠. 아신 대로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은 이곳저곳을 방랑하며 나그네처럼 흩어져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태인들의 삶 자체는 순례자의 삶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나 유대인만 순례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순례자이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생 자체가 순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정말 가야 될 영원한 처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순례자라는 이 단어는 우리 기독교나 유대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슬람교나 불교에서도 동일한 용어를 쓰고 있죠. 이슬람 교도들은 메카라고 하는 성지를 순례하며 그곳을 방문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인도나 네팔 등지에 석가모니 유적을 찾아다니면서 순례길을 행하고 있죠. 심지어 청교도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도 자신들을 순례자 펠그림이라고 불렀습니다. 1620년도에 플리마우스에 정착한 영국인들은 자신들을 펠그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자, 이와 같이 순례자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순례자라고 해서 다 동일한 순례자는 아닙니다.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처 없는 순례자가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순례자. 두 번째는 정확한 목적지를 가지고 떠나는 순례자가 있습니다. 먼저 정처 없는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헤매이는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례의 길은 피곤할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우리나라에 김삿갈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시조선 말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김병년이라는 사람인데요. 머리가 똑똑하고 또 일찍에 광해 급제까지 든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홍경래의 난에 이 패배를 인정하는 바람에 집안 전체가 몰락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장에 삭가쓰고 방랑삼천이 술 한 잔에 시안수로 떠나는 김사까지 되어서 온 나라를 돌아다닌 것입니다. 얼핏 보면 낭만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피곤한 인생이죠. 걷고 걷고 또 걷다가 어느 객지나 주막에 쓰러지면 그것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 이것이 정처 없는 순례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하늘을 향한 목적을 가진 순례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천성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발걸음이 당당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 삶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은 그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그렇게 묘사를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성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긴 하지만 가야 될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역시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묘사한 후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쇠하지 아니할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긴 하지만, 순례자이긴 하지만 정처 없이 헤매는 순례자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분명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나그네의 길을 걷고 있지만,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긴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심령 자체가 약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르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떨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순례자는 순례자되 당당한 발걸음을 내딛는 순례자, 정말 믿음의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순례자가 되어야지 우리 순례의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마지막에 우리가 누리게 될 상급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긴 하지만 당당한 순례자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 순례자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인생이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나와 있고,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져 있는 소망의 실체가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죠. 여기서 장막집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 텐트란 뜻입니다. Earthly tent.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 살았잖아요. 사역도 했지만은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텐트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텐트가 거주지였죠. 세워놓으면 든든한 것처럼 보이지만 볼때만 빼면 폭삭 주저앉는 것이 텐트이죠. 우리 육신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건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지만 한순간에 클랩스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 반면에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Heavenly house 혹은 eternal house in heaven,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원한 처소,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소망의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영원한 집을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부활할 몸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 본문 전체의 문맥을 보게 되면 부활의 몸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도들의 모임 혹은 성령의 전,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성령의 전인 성도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처소, 하늘에 있는 처소,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때 나오는 그 처소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하늘의 집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육체가 부활하는 것도 우리가 입게 될 몸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진짜 초점은 우리의 옛 육신과 새 육신에 대한 비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집과 영원한 처소에 대한 대비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집은 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가야 될 하나님의 집, 천성 혹은 dwelling place, heavenly abode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있게 될 부활의 몸에 대해서는 2절에서 4절까지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은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부활의 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사모한다. 하늘에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계신 처소를 말한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처소, 이것은 오늘 본문의 문맥상 부활의 영광된 몸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걸 잊지 아니하면 3절 말씀이 하면은 벗은 자로 발견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적으로 벗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실체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나 허물이나 더러운 수치스러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네키단 상태이죠. 불신자들이 경험하게 될 영적 현실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그들을 덮어줄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가릴 것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지 아니한 그들은 네이키다다, 벗은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로 영광된 몸을 다시 입기 때문에 우리는 벗은 자가 아니라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4절 말씀이 하면은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그랬어요. 쉽게 표현하면 부활의 몸을 입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가진 가운데에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소유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소망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고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보낸 축복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고난이 온다든가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주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영광이, 더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다. 이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다 이 말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상태란 뜻입니다. 이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 영어 성경 보시면은 We are always confident. ESV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We are always of a good courage. 아주 상당한 차원의 용기를 가지고 확신에 차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숱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 사명을 감당했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핍박이 찾아와도 한 번도 쫀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목적지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소망의 실체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는 떠내려가지 않았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당당하게 끝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당당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자면 우리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의 목적지를 정한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확신이 분명해야지 이 땅을 살면서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세상 사람과는 차별화된 바른 인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순례자이긴 순례자이지만 당당하게 힘차게 발을 내딛는 순례자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세상이나 환경에 눌리지 않고 당당한 순례자로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당당한 순례자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보증을 누려야 됩니다. 성령의 보증하심을 누려야 됩니다. 아신들 이 땅의 나그네의 길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걸어가기에는 좀 타프하기도 하고 힘에 겨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순례길을 걷는 동안에 함께 가실 동행자를 주셨어요. 그 동행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소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보증으로 주신 분이 성령이다. 여기 보증이라는 이 단어가 아라본이라는 이 헬라 말, 영어로 번역하면 deposit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혹은 guarantee 혹은 pledge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다 주어지진 않았지만 장차 주어질 모든 축복을 guarantee 해주는 보증이다, 그런 뜻이.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증해 주시는 것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성령의 보증해 주시는 것들을 누려야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힘있게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성령님은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거듭난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컨펌해 주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컨펌하려고 할 때가 있죠. 이 감정도 필요하게 되면 감정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을 확정시켜 줄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교리를 가지고 설명하지만, 교리도 필요하긴 하지만 교리 자체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정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게 되면 성령님이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다고 했어요. 인친다는 말은 씨란다, 도장을 찍는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이걸 확정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에베소서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inheritance, 이건 천국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혜택과 축복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inheritance가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시는 것, 이게 놀라운 성령의 보증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이 하면 성령님은 중보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이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죠.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에 우리 힘만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용서고 애쓴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 바른 기도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세요.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깨달음이 올 때가 있잖아요. 아하 하고 깨달을 때가 옵니다. 이거구나 라고 알게 될 때가 없죠. 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이지 성령 없이 하는 기도는 중은 부은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중은 부은이 아니라 성령과 상관없이 하는 기도가 중은 부은이에요. 네 번째로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신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우리가 다운되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보혜사. 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와 이 나그네 여정이 끝날 때까지 동행해 주시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지만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간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보증된 것들을 누려야지 여러분은 노래하는 순례자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매몰차게 대하고 이민의 삶이 우리를 서럽게 만들어도 기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환경이 나를 어게인스트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게인스트해도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고 기쁘게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 안에 이미 오셔서 우리의 모든 축복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고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경제대공황이 왔을 때에 뉴욕에 살고 있던, 뉴욕 125번가에 살고 있던 네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좀 혼돈하셔가지고 뭐 앤드류 카네기가 대공황 때 뭐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1919년에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대공황 때 안 계셨어요. 그래서 네일 카네기입니다. 이 네일 카네기가 사업에 손을 댔다가 이 경제공황을 맞으면서 큰 절망에 빠지고 됐어요. 이분은 다시 살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허드슨가의 강에 몸을 던지기 위해서 다리 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까 두 다리가 잘린 한 남자가 바퀴가 달린 판자 위에 몸을 싣고 카네기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연필 한 자루만 팔아주십시오. 그때 카네기는 귀찮기도 하고 빨리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1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던져주고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그를 불러세웠어요. 선생님, 돈을 주셨으면 연필을 받아가셔야죠. 연필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도 계속 따라오면서 연필을 가져가라. 연필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면은 다시 1달러도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이 카네기가 이 사람이 누군가의 얼굴을 돌이켜서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어요. 강바람이 세차게 불고 어두컴컴하긴 했지만 그 남자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넘치고 있었어요. 이 삶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물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두 다리를 잃고도 어떻게 그렇게 밝고 행복한 얼굴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남자가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답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거든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꿈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환하게 웃는답니다. 그때 이 카네기가 소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왜 저 사람에게 있는 소망의 빛이 나에게는 없단 말인가? 마음의 빛이 어떤 역경도 이기는 힘이라는 사실을 내가 왜 몰랐을까? 그래서 카네기는 그 사람 손에 있는 연필을 모두 사가지고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고 그때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후에 데일 카네기가 사업을 접고 YMCA에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비롯된 유명한 것이 카네기 코스라고 하는 강연입니다. 이 코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에까지 선풍을 일으키고요. 현재 전 세계 85개국에 카네기 연구소가 설립이 됐습니다. 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한국에도 세워졌고 잉글랜드의 박성수 회장을 비롯해서 10만 명 이상이 수료했어요. 크라이슬러의 CEO였던 아야코카 전 회장도 이 카네기 코스 수료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워런 버핏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서 중에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은 카네기 코스 수료증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자, 카네기 코스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심플해요.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환하게 웃으라 이거예요. 어디서 이것을 배운 것일까요? 그 절망의 밤 허성 강다리 위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만일 그날 밤에 이 데일 카네기가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해 몸을 던졌더라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될 뻔했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소망의 빛을 품고 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새 축복의 아침을 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옛 속성은 자꾸 우리를 밑을 향해 가게 해요. 아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위를 바라보게 합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어떠한 절망이 나를 찾아와도 절망에 묶이지 아니하고 비전의 빛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나를 향하여 위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기도의 능력이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고 새 축복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당당한 순례자로 살아가려면 믿음의 행로를 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행로. 6절과 7절을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영어 성경 보시면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예, 사이트를 통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페이트를 통해서 사는 자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인생 행로에서 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길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사건만 바라보고 사는 삶의 패턴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와 같이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또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항상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보였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시도해보기도 전에 포기했어요.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패배를 선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보았더니 이 가나안 족속들이 크게 보인 것입니다. 창대한 성읍으로 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는 대로만 사는 삶에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면에 또 하나의 선택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뜻은 주어진 상황이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주어진 현실만 보는 것은 불신자도 다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예리하게 볼지도 모르겠어요. 경제적 위기 그 사람들 못 볼까요? 코로나 팬데믹의 무서움 못 볼까요? 폭동으로 소외치는 미국의 현실 세상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적인 눈만으로 세상의 현실을 보고 그것 따라 결정한다면 크리스천이 가진 독특성이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독특한 능력의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삶은요 가장 어두울 때일수록 빛나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의 상황이 왔을 때일수록 크리스천 삶의 본질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바른 모습이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의 정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에 예수님 믿기 믿는데 어정쩡하게 믿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까지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비트위너라고 부릅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워렌 윌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가 있었죠. 비시리즈로 유명한 설교자인데요.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중 상당수가 비트위너다. Many of God's people are betweeners. Between 뭐 사이에 끼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뭐 사이에 끼어 사는 사람, 중간에 낀 사람, 어중간한 사람, 이중적인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의 능력은 안 믿는 분이 계세요.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는데 구원의 삶은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기도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betweeners, 어정쩡한 중간에 낀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betweeners가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에 문 앞에 나왔던 계집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무 기뻐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You crazy? 미쳤구나. You are out of mind. 어떤 성경 그렇게 번역했어. 당신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설마 기도한다고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오겠니? 정신 차려야.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반응이에요. 가장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는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자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진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하나님 안 믿어요. 나를 믿습니다. 나의 이성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나 중심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긴 하지만 당당한 순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 보세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강하다고 하지만 진짜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코로나가 떠나지 않겠어요? 이 어려운 상황들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순례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당당한 순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성령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성령의 보증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순례자로 당당하게 살려면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그것은 삶의 분명한 관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관역을 설정하는 것. 이 8절과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설정했던 삶의 관역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바울의 진짜 마음의 소원은 빨리 죽는 거예요. 몸을 떠나 그 말은 죽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진짜 마음에 갈망했던 것은 하루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죽지 않을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반드시 해야 될 미션이 그에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런 말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To please the Lord. 내가 살아있든지 이 세상을 떠나든지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 To please the Lord.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의 관역을 분명하게 설정했기 때문에 유혹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도 그걸 넘어설 수가 있었어요. 만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뛰었더라면 우리가 알고는 바울의 생애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사람 기쁘게 한다는 것 참 피곤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보스를 기쁘게 하는 것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스코어를 쌓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팬들이 박수를 보내주지 않으면 그걸 더 기쁘게 하지 못하면은 좌절하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진짜 관역이 필요한데 그 관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 예수님 위해 사는 삶이 나의 최대 가치가 될 때 어떠한 난관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걸 뚫고 지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관역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관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기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0: 가 나오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신자들을 다 심판하고 유황 불모 속에 넣는 그 심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은 사실은 우리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구원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했던 우리 삶에 대한 평가예요. 삶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구원을 의미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급이 없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위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느끼게 될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빈둥빈둥 자신의 쾌락만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라를 위해 전심을 다 바쳐 헌신했던 사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그걸 여러분이 회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일평생 선교지에서 아마존강이나 터키나 중동지역을 헤매며 생명을 바쳐가며 자기 온 가족을 다 희생해가며 죽어가는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며 사역했던 그 사람들하고 도시에서 편안하게 지냈던 우리와 하나님이 똑같은 상급을 주신다면 Is it fair? I don't think it's fair. 이것은 절대로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갚아주십니다. 주님 때문에 수고했던 모든 수고,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모든 고난들,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쳤던 그 모든 헌신들을 하나님은 한 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갚아주세요. 그래서 로버트 리라고 하는 목사님, 오래전에 벨리뷰 베프티스트 출치라고 멤피스에 있는 교회인데 저희 교단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1,000번 이상 설교했다는 설교가 하나 있어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1,000번 이상 설교했던 부류의 명설교가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이것입니다. Payday, Someday. 언젠가 지불의 날이 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한 결산서를 들고 주 예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을 상급 때문에 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일을 해야지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말로 다 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이미 다 주셨잖아요. 우리 크리스천 삶은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면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와도 오케이, 좋은 날이 와도 오케이, 고난을 고난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칠 때예요. 제가 오래전에 워싱턴 지역에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그 선교 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참석한 적이 있는데 가더니 전 세계 한 100여 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정말 한 교회가 그런 선교 대회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제가 낮 시간에 선교사님들의 기도 모임에 잠깐 들어가 봤더니요, 기도를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가 선교지에서 고생 좀 했다고 힘들다 희생했다 그런 말 하지 말자. 주님의 희생에 비하면, 그분의 비우심에 비하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구차하게 굴지 말고 우리 당당하게 있다가 선교지로 돌아가자. 저한테는 굉장히 깊이 와닿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동안에 제가 했던 말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약간 고난이 오면 힘들다고 아우성쳤던 나의 모습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손해본 것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 주님 사랑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달려가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고 당당한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한마디로 순례자의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 힘듭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통과하는데, 정갈이 있고 가시가 있는 광야길을 통과하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이 함께 가주세요. 주님이 보호자가 됐어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달려갈 인생길이 아무리 멀리 보이고 협착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달리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며 노래하며 달리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 앞에 섰을 때에 강 건너 주를 만나고 기쁨 가운데 함께 노래할 그날을 마음에 품고 힘있게 당당하게 달려가셔야지 참 예수 믿는 사람답고 하나님이 기뻐할 바른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두고 길을 갈 때에 어떤 길은 정반대이거나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못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길은 지옥과 영원한 멸망의 길이며 또 어떤 길은 영생과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길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영생과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만약 인생의 진정한 구원과 영생을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제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하시옹 강사의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해석 연구, 성경 해석 이론 실습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예, 이번 시간은요, 아까 이제 어떤 전반적인 성경 읽기를 얘기했다면, 지금 시간은, 근데 아까 안 들어오신 분이 몇 분 되시죠?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 혹시 목요일날 첫 번째 강의 제 거 강의 하셨나요? 아니면 요것만 들으러 오셨어요, 그냥? 요것만 들으러, 오케이.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맞춰서 할게요. 왜냐면 이제 처음, 지금 여기는 지난번에 들어오신 분도 있거든, 첫 강의가. 연강은 아니지만 또 연관이 되고는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은 어떤 강의냐면요. 사실은 이건 에브리원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모든 분들이 성경 해석할 때,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초보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 배우는 것만 해도 한 성경 해석의 70%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또 여러분 정도라면 전문적인 목회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도만 공부하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탐구한다 그러면 만족스러운 정도의 공부를 지금 하게 될 거고요. 성경 해석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면서 함께 공부를 해나가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요.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건 뭐냐면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 그래가지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걸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어떤 본문이 딱 떨어지면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일까를 발견해 나가는,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이건 개인 성경 공부다. 왜냐면 내가 하는 성경 공부고 한 정말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는 할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추천을 했고요. 그 시스템이 이렇게 됐었어요. 관찰을 먼저 하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이요. 관찰은 뭐냐면 성경 본문을 살펴보는 거죠. 눈으로 자세히 살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석은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것, 다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학자가 아니니까요. 관찰을 하면서 내가 질문이 생겼던 것, 그것만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픽해 가시고 그 해석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이 두 번째 시간은 여기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관찰과 적용은 이제 안 하게 될 것이고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배우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귀납부적 성경 읽기에서 마지막 세 번째가 적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적용은 이제 몸이고 실천이다라고 해서 첫 번째 시간에 저희들이 이걸 다 배웠어요. 개발했지만 이제 배웠고요. 이렇게 독수리 눈으로 또 이렇게 똑똑한 사람처럼 그렇지만 결국 마지막은 적용이 되어야 한다. 귀납부적 성경 연구는 우리의 사고 작용입니다. 지력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그랬을 때 마음은 마인드입니다. 그건 지력입니다. 그 마인드는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 코스타에 오신 코스탄 정도라면 우리의 지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지력을 사용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진보라든가 신앙생활의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귀납부적 성경연구가 우리가 하나님 본문을 잘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툴이다. 이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유익한 툴이다라고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네 가지 간격이 있다 그랬어요. 우선 시간의 간격이 꽤 커요. 성경 말씀 뭐 1500년경에 써졌다 그러고 1000년경에 써졌다 그러고 그러면 3000년, 4000년경입니다. 상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상상이 되지 않아요. 당장 지금 뭐 20년 전만 해도 지금하고 굉장히 다르죠. 20년 전에 어떤 셀폰을 어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안에 카메라가 들어오고 이 안에 녹음기가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코닥이라고 하는 후지 필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오면 다 그걸로 했어요. 코스타 제가 12년 전부터 와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그 이 설교가 뭘로 나갔는지 아세요? 테이프로 나갔어요, 테이프. 그때 다 녹음기를 갖고 있었나 봐요, 집에. 테이프로 나가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냐면 CD가 나갔어요, CD. 그러다가 요새 이제 CD도 안 나가는 것 같아요. USB로 나갑니까, 그냥? 그냥 그 온라인으로 사버립니까, 이제는? 그거 보세요. 이게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 CD가 온 것만 해도 너무 좋았고요. 그러니까 CD가 온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고 어느 날 가는데 강사들한테 모든 렉처를 오스트로우스에 USB로 줬어요. USB 다 갖고 가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만큼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요. CD 팔 때는요. 여러분들 CD 전집을 예약했어야 됐다니까요. 그러면 나갈 때 그 CD 줬죠. 그 테이프는 이따만큼 줘야 되죠. 막 그냥 잔뜩 하나로 들고 가야 되는데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파피루스를 갖다가 쫙 펴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썼을 때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양 한 몇십 마리 잡아야지 이사야서 나오는 거거든요. 양 잡아주고 다 펴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쓰고 필사본을 썼을 때가 성경이 쓰였을 때니까 그때 쓰여진 성경과 지금은 상당한 차이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아까 문화적인 갭도 뭐 엄청나죠. 고대 근동과 미국과 한국 생각하면 딱 되세요. 그러니 시간의 갭과 문화의 갭을 같이 변수를 갖다 놓고 보면 이건 엄청난 지금 그 갭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형적인 갭도 있고, 랭귀지 갭은 참 많아요. 아까 설명을 다 못했는데, 히브리어는 동사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ESV 성경은 거의 싱크가 60% 70%라고 했잖아요. 영어 성경은 주어가 앞에 나오고 동사 나오잖아요. 히브리어 그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글 성경은 주어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게. 주어가 분명히 중요한데, 복순과 단순과도 중요한데, 우리는 없어요. 가라! 그러면 누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 항상 기뻐하라. 누가 기뻐하는 거죠, 지금? 내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단수 복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가? 복수를 쓰였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독어 배우신 분들 있습니까, 여기? 지금 독어를 안 배운다 그래요, 제외고에서. 본문과가 없어진다 그래요. 저는 옛날에 동문과, 전 영문과를 나왔는데 영어, 독어, 불어가 지금 계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부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이 동문과, 불문과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꼴찌로 영문과 갔어요. 저는 그처럼 그냥 제 3지망으로 지금 알지도 못한 1호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독어, 불어 했으면 아마 좀 졸업도 못했을 게 학교로 옮겼어야 되는데 난 못 가는 줄 알았더니만 꼭 붙었어요. 왜 그러니까 불어과를, 불문과를 가려고 했던 그 여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또 동문과를 간 사람들이 있고 요즘 그 동문과 불문과가 없어진다 그래요. 동문과 공부한 분들은 다 배웠을까요? 1격, 2격, 4격이 막 있거든요. 소유격, 역격, 목적격이 다 있거든요. 다 그렇게 굉장히 세심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히브리어와 이 헬라어를 사용했을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심한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 않았을까? 근데 갭이 분명히 있어요. 어순의 갭도 있고 쓰는 용어의 갭도 있고요. 형용사, 우리 형용사가 많이 발달돼 있죠. 개슴치레하다, 희끼무리하다 이런 말은 히브리어는 없어요. 히브리어 동사 위주입니다. 동사. 그래서 액션이 많고요. 헬라어는 분사가 그렇게 많아요. 분사가 많아가지고 꼭 거기는 메인법을 찾아야 돼요. 메인법을 찾고 그래서 헬라어로 공부할 땐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앞에 메인법을 찾아놓고 이거 수식하고 이거 수식하고 이거 수식하고 쭉 따라가요. 이렇게 이거 다 이것이 이유가 있고 시스템이 다 있는 것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말에 관계대명사만 있었어도 그 성경이 쉽게 읽힐 것 같다고. 근데 관계대명사 없잖아요, 우리는. 영어는 관계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ESV가 원어에 가깝게 하거든요. 이런 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면 되는데 안 깨달아지잖아요. 그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공부해야 돼요. 이제 그냥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영적으로 다 읽고 나서 다 이해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도 중요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에 이왕이면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 이거? 많이 봤죠? 렘브란트가 그린 그 돌아온 탕제 비유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거 갖고 책도 썼습니다. 뭐라고 썼더라? 프로디걸 선이라고 그냥 쓴 것 같아요. 여기 잘 보세요. 돌아온 탕자가 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맞아주고 있어요. 성경은 누가복음 15장에 있잖아요. 이건 전부 렘브란트가 지금 해석한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누구나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일 제가 오후에 오픈 강의가 뭐냐면 신앙과 과학 세미나에서 창세기 1, 2장을 대한 다양한 해석에 대한 강의를 하거든요. 오늘 한 것보다 조금 더 이제 다른 얘기도 좀 할 것 같은데 이거 보면 다 해석. 렘브란트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건 렘브란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렘브란트는요, 그림을 그릴 때 꼭 자기를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 돌아갈 때도 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를 꼭 집어넣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지금 옷이 다르잖아요? 렘브란트 초상화 보면 코스염도 있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가만히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고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난 이렇게 해석하겠다. 이 본문을 내가 이렇게 읽겠다. 라고 쓴 그 그린 것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입니다. 렘브란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어떤 본문을 읽든지 간에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문자 그대로 다 읽습니다. 이 사람도 또 그걸 가지고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볼까요? 아버지 얼굴 저렇게 그렸어요. 여기 푹 들어갔습니다. 그죠? 아버지 얼굴이 자식을 기다리냐고 아버지가 저렇게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얼굴 가만히 보면 화난 얼굴은 아니죠. 지금 아들을 받아들이는 얼굴이잖아요. 그렇게 그렸어요. 여기 보면은요, 한 손은 꽃이라고, 한 손은 부드러워요. 하나는 남자의 손으로 그렸고, 하나는 엄마의 손으로 그렸어요. 렘브란트가. 그다 해석이죠, 이거 지금. 그죠? 이 등에다가 지금 두 손을 이렇게 놓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신발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있고, 하나는 벗겨졌어요. 신발이 다 나왔어요, 지금요. 탕자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렘브란트는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렘브란트가 누가복음 15장을 읽고 그림을 통해서 잘 해석했다고 봅니다. 잘 해석했다고 봐요. 그리고 정말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모습들을 잘 나타냈고 아버지는 주황색 망토를 입고 있어요. 이거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저 옆에 주황색 망토 또 있죠. 저 누굴까요? 큰아들입니다. 저 뒤에 아줌마가 하나 있어요. 저 뒤에, 그죠? 전 누굴까요? 엄마일까요? 엄마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성경에는 근데 엄마는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아까 제가 성경을 컬러풀하게 읽으라 그랬죠? 컬러풀하게 읽었네요. 컬러풀하게 썼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분은 렘브란트 읽어나가면서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갔어요. 성경 속에 들어갔어요, 지금. 그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어떤 그 목격자의 눈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이렇게 자기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탕자의 엄마가 있지 않았겠어요. 아빠도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그 엄마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을 봤고 손을 참 이렇게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잖아요. 그러면 해석에는 제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해석은 성경 본문이 있다면 해석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뭔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애드되는 부분이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면 좋은 해석을 해야 되고 바른 해석을 하지 않으면 성경 본문이 있지만 누구나 해석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잘못하면 어글리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볼까요? 어때요 이거는요? 오리로 보이세요? 저기 토끼로 보이세요? 아 거위 진짜 예? 네? 뭐가 보이세요? 거위 오리하고? 그림 잘 못 그렸어요 그냥 두 개 다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토끼로. 토끼 띠세요? 토끼 띠 아니에요? 예. 네. 이 하나의 그림을 보면서도 우리는 다양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성경 본문을 읽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A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B를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 동성애가 문제인데 이 이슈를 건드리면 오늘 강의를 못할 것 같아서 강의는 안 그랬지만 동성애가 안 된다는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죄라고 얘기를 하면서 데모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또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또 동성애를 또 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해석에 대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레퍼런스와 유익을 주고 싶은 생각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바람직한 렘브란트가 그 탕자의 비유를 그렸듯이 요 정도의 해석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유 물어보면 되죠. 이 목사님 얘기 다르고 저 목사님 얘기 다르고 이 집사님 얘기 다 다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 한번 연구해보고 내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에 대한 클루를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건 뭘까요? 그냥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이건 뭘까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잘 못 찍어서 그렇죠? 예? 등이죠. 등이죠. 근데 등인데 등 또 딴 거 보이는 분 없으세요? 뿔이에요, 뿔. 그죠? 사슴뿔이에요. 우리 아이랑 같이, 우리 애가 미시간에 대학원을 가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부자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갔어요. 거기를 3박 4일로 갔어요. 이제 뭐 6시간. 너무 어려웠어요. 가지 마세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분들. 왜냐면 시간이 1시간씩 계속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5시에 일어났으면 다음 4시에 일어나야 되고 3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거를 3박 4일을 가서 이제 셋업까지 시켜주고 하려고 그러니까 다 해주긴 해줬지만 둘째가 또 이제 대학원 간다 그러는데 얘는 여기서 갔으면 좋겠다. 또 형은 해주고 자기 안 해주면 섭섭하다 그러잖아요. 동생은 또 좀 더 섭섭하는 것 같아. 형보다. 녹용을 갖고 만들었더라고요. 저희 아이오와에 있는 어떤 그 아침 먹는 식당이었어요. 이야, 저 녹용을 저기다 만들었구나. 한국 사람들이 보면 참 저거 갖고 따먹고 싶겠다. 이 등을 보면서도 참 멋있는 등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 저건 너무 전기가 많이 들겠는데? 몇 개만 좀 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오, 녹용을 저기다 놨네? 녹용이 나나? 뭐 사슴이 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우리는요, 너무 다양해요. 어느 한 가지를 보고도.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다양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도 헷갈릴 때가 있을 때가 있죠.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고 저 목사님은 도대체 뭐가 옳다는 말이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거스틴이 있어요. 어거스틴 아까 중요하다고 김혜건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초대와 중세를 맡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한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어거스틴 이후의 신학은 어거스틴의 신학에다가 줄을 달 뿐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저수지와 같고 그 다음에 있는 신학은 그 저수지에 나오는 지류라고 말할 정도로 이분은 은혜에 관한 거, 예정에 관한 거 다 이분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 상당히 많은 것을 만든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의 근원은 비록 그 범위가 작아도 거기에서 흘러나와 넓은 평야에 물을 공급해주는 긴 물줄기보다 더 풍부한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은 작은데 내려가면서 점점 더 많아가지고 풍부한 평야를 막 갖고 이렇게 있어요. 이 진리의 물줄기로부터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독특한 언어 표현으로 길게 혹은 짧게 창조에 대한 해석을 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 5세기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이때도 많이 말았나 봐요. 지금도 말이 많죠. 창조냐 진화냐. 네, 내일 강의해야 되는데 아유 괜히 강의해서 돌이나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때도 이렇게 창조를 놓고 창세기 1장을 놓고 어떤 사람은 길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짧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해석이 필요하구나. 또 해석을 하는구나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저는 우리 인간이 누구냐, 해석학적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딱 보는 순간에 인지하는 순간에 딱 해석하고 시작합니다. 딱 여기 지금 저게 있네. 이게 있네. 그 커피를 흘렸을까? 물을 흘렸을까? 누가 흘렸을까? 아, 대학원생들이 흘렸겠다. 이건 저기 교수가 흘렸나? 뭐 다 해석을 해내요. 자기는 해석 딴 거 없죠.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방식이죠. 읽으려고 하는 방식을 해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과 내가 교류하면서 이런 일들을 다 한다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아까도 그랬지만 한 번 더 설명하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세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세상이 있습니다. 이 갭이 엄청 많아서 이 갭을 이렇게 그 메꾸는 작업을 가지고 우리는 해석학적 작업이다. 해석학의 거리를 놓고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시인이죠.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판화도 그렸고요. 그림도 그렸고 시도 썼어요. 이분이 쓴 욥기라고 하는 판화가 있거든요. 판화하고 책이 있거든요. 욥기 아주 그럴듯하게 잘 썼어요. 이 그림은 여러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한번 그냥 생각나는 이런 건 생각나는 대로 해야 돼요. 이게 고민하면 이거는 귀납적 성형연구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딱 보면 신기한 게 뭐가 어떤 게 신기해요?
2: 애기가 날.
1: 네?
2: 애기가 날.
1: 애기가 날고 있어요 지금. 네. 그죠? 애기가 날고 있어요. 애기가. 와,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애기는 지금 이 마리아는 지금 산고를 겪고 있어요. 그 네이티비티라는 것은 그 아이가 탄생하는 그 순간이거든. 산고를 겪고 있고 요셉이 뒤에서 바치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아이가 지금 날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근데 블레이크는 이거에 대한 그림의 저거 뭐죠? 해설을 많이 놓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바이블과 아트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서 이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왔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그림을 제가 갖다 놓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거는 독자 중심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그림 예시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건 누굴까요? 우리 권사님이세요?
2: 아니에요.
1: 그러면
2: 예, 그냥
1: 예, 예. 이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선생님? 그냥 생각하실 때 여기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고 예수님이 날고 있어. 십자가 그리. 네. 그렇죠? 여긴 누굴까요, 얘는 또? 그렇죠. 좀 크잖아요, 얘보다. 그죠? 아, 얘라면 안 된대, 예수님이신데. 이 아기보다 이 좀 커요. 그래서 이건 엘리사벳이 지금 와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이 아니겠는가. 또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엄마가 안나라고 그런답니다. 캐톨릭에서는 마리아 엄마가 아기 낳는 것을 받는 장면이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을 아는 안나가 있죠. 여자 선지자. 그 안나라고도 말하는데 저는 이 아이가 좀 큰 아이가 있는 걸로 봐서 블레이크는 여기서 그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창문을 한번 볼까요? 빛이 들어오네요. 창문에서. 창문에 뭐가 있죠? 저기 키가 작아서 안 보이네. 큰일 났네. 저 위에 십자가 있지 않으세요? 십자가 있죠. 이렇게 비스듬히 생긴 십자가 하나 있죠. 네, 십자가 있어요. 그 빛이 어디로 연결돼요? 아이한테 연결되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이 블레이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림은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상으로 여러분들이 네이티비티하고 이미지 치면 많이 나와요. 남자들도 많이 나오는 동방박사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는. 근데 블레이크는 여성 중심의 그림을 그렸어요. 해석해낸 거죠 지금. 또 이 그림을 보고도 우리는 이걸 안나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엘리사벳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이 그림은 참 어려워요, 그죠? 예수님께 태어나는 그림이 그죠? 십자가일 수 있을 거. 저 빛이 쭉 오면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생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그림이기도 해요. 예, 보면은 정말 그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면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짧게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블레이크가 해석했고요. 우린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들 입장에서 따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주 기발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까? 이건 독자 중심의 해석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보고 난 이게 생각났습니다. 아 이거 같습니다. 이거 좀 세심하게 이거는 말구유 같죠? 이거는 요셉이 좀 늙은 것 같지 않아요? 그때는 결혼 일찍 했거든요. 10대 중반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소녀로 그렸는데 그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났나 요셉하고. 그래서 좀 늦게 그렸어요. 느리긴.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아 해석을 하는구나. 또 해석 중에도 내 중심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구나. 그럴 여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쭉 넘어갑니다. 해석하면은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석에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해석에 너무 연연하면 탁상공론이 될 수 있고 아규먼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고 어떤 생명에 이르는 데 이르고 어떻게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헬라어 성경 같은 건 코이네 헬라어라 그래서 일반적인 헬라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석을 하지 말라. 분명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해석해야 되겠죠. 성령은 조명의 신이고 진리의 신인데 진리의 영인데 그렇지만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본문에 딴지 걸 필요 없어요. 본문에 자꾸만 딴지 걸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질문 던질 필요 없고요. 우리가 늘 생각할 때 관찰해서 궁금한 것을 해석하는 것이고 적용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하세요. 해석을. 네. 여러분 학자가 아닌 이상 학자라면 아규먼트를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해석은 징검다리로 넘어가는 그 적용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귀납적 성형연구의 목표는 적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5C를 얘기했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본문 안에서 해석을 시도하세요. 딱 그거 찾지 말고 제일 딱 나오면은 본문 안에서. 그 본문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는 이 본문을 평생 읽어도 잘 안 되잖아요. 그건 다양한 번역본을 참고하면 됩니다. 본문 안에 있으면 다양한 번역본을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을 찾아보세요. 홀리바이블이라고 있어요. 홀리바이블. 홀리바이블.net인가요? 여기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얘기는. ORG. 그죠? 또 ORG. 여기 보면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컨텍스트.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전후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동심원처럼 가야지. 아까처럼 이렇게 본문이 있고 쭉쭉쭉 이렇게 가야 돼요. 아까 그 얘기 안 했네요. 정말 저기 관찰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해석은 부분에서 전체로 갑니다. 네, 부분에서. 왜냐면 부분을 갖고 있다가 너무 어려운 것들은 쭉쭉쭉 그냥 빠져나오시면 돼요. 그걸 나와야지 어려운 곳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달팽이처럼 돼가지고 그 안에서 해석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세심한 것부터 크게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페어리슨, 관주 활용하라 그랬죠. 아까 개혁개정, 그 다음에 인덕티브 바이블 스타디를 설명했고, 이건 이 두 가지는 제가 이따 예를 들면서 조금 후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컨설팅, 좋은 주석을 사용하는데요. 주석마다 신학과 견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석이 좋은 주석이니까 말하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또 교단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그 신학적인 컨텍스트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그런 환경에 따라서 정할 수 있고요. 이를테면 한 권의 좋은 주석을 갖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연구한 걸 꼭 자신의 말로 정리하세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어떤 말을 갖고도 내 말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그게 도망갑니다. 남의 말로 끝나거든요. 자신의 말로 정리해 보는 것이죠. 보세요, 여기서. 혼자서 끙끙매면 생각이 뱅뱅 돌면서 달팽이식 사고가 된다. 귀납법적 성경 연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발견해내는 것인데, 나중에는 자기 생각을 주입하게 된다. 전후 문맥을 찾고, 관주를 찾고, 주석을 참고하라. 여기까지 가면 거의 다 풀린다. 성역 공부는 거룩한 노동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질문이 풀릴 때 찾아오는 쾌감을 느껴라. 아,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들이 쾌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듣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시고 전도하겠다는 많은 분들이 ITL 카드를 신청해 주셔서 이웃에 주변에 나눠주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ITL 카드는 명함 크기만에 불편함 없이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나눠주기에 편리한 전도 카드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나도 한번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이 ITL 전도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전도도구에서 ITL 카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메일로도 가능한데요. 이메일은 korean@bbnmedia.org에서 ITL 카드가 필요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